0: 7월 13일 월요일 조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이정선의 여름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일찍 일을 시작하면서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는 잠시 그늘 속에서 편안한 노래 들으면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선님께서요. 사실 여름엔 회사가 제일 시원해요. 흑. 주말에 직장이 그리웠던 건 처음이에요. 흑. 오. 옳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도 KBS가 제일 시원해요. 그리고 생방송하는 지금 이 스튜디오가 정말 시원합니다. 네, 우리 기계들 열받으면 안 되니까. 네. 고혜진님께서는요. 주말 시골집에 가서 단호박 따고 왔는데요. 너무 더워 하루에 2kg이 빠졌더라고요. 오! 힘든 노동 끝에 단호박 다 땄네요. 아니, 땀이 그만큼, 네, 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혜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또 단호박 지금 철이니까 안 따주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왜, 이게 수고로운 고혜진님, 단호박 따셨다는데, 단호박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고혜진님 수고하셨다. 네. 또, 네. 생각했습니다. 단호박 맛있어요, 요즘. 아휴, 네.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가 좀 무서운데요. 이제 시작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더위를 좀 잊으시도록 시원한 미숫가루 특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이번 한 주의 계획도 좋아요. 방송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또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그냥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시원한 미숫가루 모두 50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니,

한마음의 꿈이여 사랑이여 함께 들었는데요. 최명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2613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여긴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비가 얼마 오지 않아 무척 더워요.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서 낚시 공장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래도 코리아 후크 언니들 화이팅 합시다. 아, 부산. 아, 그쵸. 근데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서 지금 일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네, 조금 네, 마음이 안 좋아요. 2613님, 그래도 시원한 뭐 음료수, 예, 물 드시면서 화이팅!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는 날인데 한 잔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언니들, 코리아 후크 언니들 화이팅이에요. 6831님께서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 할매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사랑하는 딸 하령이가 아가를 낳았어요. 아이고 좋아라. 아기랑 딸이 모두 건강해서 행복한 마음을 현미님과 나누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언제나 저희랑 함께하면서 즐거움 두 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러브레터로 전해주셨어요. 아이고 하령씨 수고 많았네요.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합니다. 아이 부러워요. 6831님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아가도 건강하고 네 따님도 건강하길요. 0695님께서는요 푹푹 찌는 날씨에 학원 청소 끝내고 지금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는 길에 시원한 미숫가루 생각나서 문자 드려요. 몸은 힘들지만 즐거운 음악과 함께 모두 모두 화이팅요. 아하, 지금 아침부터 일찍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네 일하고 계신 0695님 화이팅입니다. 그럼요. 이럴 때 또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드려야죠. 화이팅! 박성진님, 김란영의 살랑살랑 청해 주셨어요. 오, 김란영의 살랑살랑을 박성진님, 좋아요. 2452님께서는 방시리의 여자의 마음 청해 주셨고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095님께서 여기는 충주입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옥수수 수확하고 우후, 지금은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현미 누님 방송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우후, 네. 새벽 5시에. 근데 새벽 5시에도 요즘은 밝죠. 날이. 어휴, 그쵸.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지 되는 우리 농사 짓고 계신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0095님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3606님께서는요. 물이 정말 무서운 1인인데요. 물이. 네. 큰맘 먹고 수영 등록했어요. 오늘 세 번째 가는 날인데 아주 천천히이긴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보려 합니다. 제 나이 46에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저를 위한 첫 도전입니다. 제 마음대로 물속을 누빌 그날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물속을 누빌 3606님 아 모습이 상상이 가는데요. 근데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는 분일수록 더 착실히 수영 열심히 듣고 기본 익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맥주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나요?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물 엄청 무서워해요. 와우. 3606님 도전 정말 응원해드리고요. 물속을 자유롭게 누빌 돌고래처럼 누빌 3606님 상상해봅니다. 우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아 시작 잘하신 거예요. 9452님께서는요. 택배 종사자입니다. 아 날이 더우니 음료수와 물 배송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하며 땀도 식히고 숨도 돌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휴 드려야죠. 제가 드릴게요.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시고 음료수, 물 이런 것들은 부계가 너무 나가니까 더 힘드시죠. 9452님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네 그래요. 정태수님 신청곡 이승재의 눈동자 네, 청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6809님 최진희의 미워도 미워 말아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남경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것은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여름방학이 되면 양손 무겁게 짐을 싸들고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 강아지 왔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도 컸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나?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말 안 듣는다고 혼날 때도 많은 말썽꾸러기였지만 저는 외할머니 댁에만 가면 애지중지 귀한 손자였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커다란 마당 앞에 평상이 있었고요. 할머니는 밭에서 갔다 온 시원한 수박을 쪼개서 제 입에 가장 먼저 넣어주셨습니다. 땀이 흐르고 덥다가도 할머니가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시면 세상 모든 시원함이 제 입속에서 녹아내렸고요. 어디 수박뿐이었을까요? 가마솥에서 갓 쪄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옥수수를 할머니는 호호 불어가며 제게 주셨고 할머니와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옥수수를 맛있게 받아 먹으면 할머니는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도 먹는데 많이 먹고 커야지. 그 시절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건강하고 든든한 여장부셨습니다. 혼자서 힘든 밭일도 척척 해내시면서도 힘들다는 말씀 한번 안 하셨고 제가 어린 마음에 할머니 일을 도우려고 나서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할매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네. 우리 강아지는 더운데 쪼기 그늘에서 좀 쉬거라. 할매 금방 일 마치고 맛난 거 해먹자. 우리 강아지 뭐 먹고 싶노? 할머니는 뭐든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을 척척척 만들어 주셨고요. 항상 저를 이쁘다, 착하다 바라봐 주시니 저 또한 저절로 착한 손주가 되었네요. 밤이 되면 쏟아질 듯 빽빽하던 시골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눕곤 했습니다. 스르륵 잠이 밀려올 때쯤이면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그럼 혹여나 손주가 더울까 목이라도 물릴까 밤새 쉬지 않고 까칠한 손으로 부채질을 해주던 외할머니. 저는 외할머니의 규칙적인 부채 소리가 그 어떤 자장가보다 아늑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크고 따뜻했던 언제나 젊고 활기차실 것만 같았던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은 많이 편찮으십니다. 평상에 누워 계신 작아진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외할머니가 제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외할머니의 쾌유를 간절히 빌며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시던 애창곡을 신청해 봅니다.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아픈 것도 잊으시고 그때 그 시절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모습으로 잠시나마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할머니 꼭 건강하셔야 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논두렁 밭두렁의 외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이선웅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울 외할머니 보고 싶네요. 울 외할머니가 제가 아이 셋 낳았을 때 산후조리 다 해주셨어요. 어머, 아 그래요. 와우. 김경미님께서는 저도 초등 때 방학만 되면 여동생과 외할머니 댁 갔던 추억들을 지금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어 그 추억이 너무 좋아 지금 다시 시골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 김경미님 귀농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참 외할머니. 그쵸, 외갓집. 이소형님께서는 전 늦둥이라 외조모님을 한 번도 못 뵀어요. 한 번도 못 가본 외가의 풍경이 그려지네요. 모쪼록 외할머님 건강해지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김명한님께서는 저는 외할머니가 안 계셔서 외숙모가 외할머니 역할을 해주셨어요. 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울 외숙모 보고 싶네요. 또 그런 사연도 있네요. 명하님. 김경희님께서는 어제 울 엄마도 조카한테 준다고 옥수수 치고 간식 준비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안쓰럽던데 사연자님은 할머니 마음 잘 알아주어서 좋아요.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이렇게 김경희님 사연 주셨고 홍복희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있으니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가 시집가고 증손녀 보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할머니 임종을 못 보게 하셨지요. 저를 너무나 애타게 찾으셨는데 아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참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할머니죠. 어릴 때 여름방학이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갔던 기억들은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보석처럼 반짝거리죠. 그때의 그 모깃불 냄새부터 그때 먹었던 수박의 맛, 옥수수의 맛, 할머니 손길 하나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름방학에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학원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겠죠? 외할머니, 지금 편찮으시지만 얼른 기력 회복하시고 건강해지시길 저도 함께 소망하고요. 오늘 사연 주신 남경배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권정윤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미언니 저희 부부는 포항에서 애들 서울 데려다 주고 저희는 지금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브닝 출근해야 해서 남편이 열심히 운전하고 있네요. 남편한테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노래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포항 가시는 길 잘 가시고요. 신청곡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권정윤님 미숫가루 오늘 특별 선물로 드릴게요. 백태환님께서는요. 현미님 햇볕이 더 쨍하기 전에 운동 끝내려고 서둘러 나왔더니 벌써 자전거 라이딩 40km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미님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했어요. 아,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오운완. 아, 그래요. 이용복의 어린 시절 신청합니다. 아셨어요. 백대환님 오운완 네, 축하드리고요. 일찍 나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운동 일찍 끝내. 아우 안 그럼 더워서 못하죠. 시원한 미숫가루 오운완 했으니까 한잔 드세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2: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4705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여기는 김포 양촌이고요. 우리 각 씨가 오늘 쉬시는 날이라서 오 근처 연꽃 농원 가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와우, 미숫가루 얘기가 나와서 얼른 메시지 드려봅니다. 사실 요즘 우리 각 씨가 임플란트 수술 중이라 뭘 잘 못 드셔서 미숫가루를 꼭 드시게 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더운 날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이영성입니다. 이영성님, 아이고, 네. 각 씨님을 아주 그냥 극진히 보필하시는. 네, 좋아요. 그렇군요. 임플란트 그거 하고 있으면은 엄청 힘들죠. 미숫가루 드려야죠. 연꽃 농원 구경 잘 하시고요.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628님께서는요. 고향 계시는 구순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서울로 모셔오는 길입니다. 남도에서 서울까지 참 먼 길이네요. 먼 길 부모님과 함께 라디오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오셨어요? 일찍 출발하셨네요. 천천히 오세요. 요즘은 보면 이 고속도로에도 휴게소 아주 괜찮은 데 많으니까 근데 들으셔서 조금 쉬며 오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부모님 건강 더운 이 여름에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오늘 미숫가루 선물인데 미숫가루 대신요 부모님 위해서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 러브레터 1부 끝곡 배인숙의 나는 꽃이랍니다 준비했거든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 만큼 당분간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지나간 도로 오전 작업이 시작됐고요. 시내 돌발 구간도 꾸준한데요. 서울시내 구리쪽 강변북로 월드컵대교 부근은 1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된 가운데 뒤로는 행주대교부터 4차로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까지 지금도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선 서울 쪽 경남권인 노포교 부근으로 화물차 사고 잔해물을 정리 중인데요. 현재 노포 1, 2, 3차로 모두 차단돼 있어서 크게 혼잡하고요. 이후로는 칠곡 분기점과 수도권 진입해선 수원 일대, 또 죽전에서 판교,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오전 이동량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윤기성님 신청곡 김수철의 정신차려 함께 들었습니다.

0: 입니다.
1: 조이수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제가 귀촌한 시골 마을은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내일은 마을 전체가 함께 밥하는 날인데 소고기 주물럭이 주 메뉴입니다. 오늘 장보러 가려고 하고요. 지금은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정이 넘치는 우리 마을은 장희딸기가 유명한 마을입니다. 오, 마을 전체가 밥을 함께 한다고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밥 먹고. 근데 장희딸기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산청 장희딸기라고 그렇게 산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산청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또 다른 품종인가 봐요. 아무튼 저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 때문에 많은 걸 알아갑니다. 장희딸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이수님 그래요.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 미숫가루 드리는 날인데요.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푹푹 찌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오늘 특별 선물로 시원한 미숫가루 러브레터 가족들 50분에게 특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 2부에서도 계속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샵 1061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달진 시인의 여름방입니다. 긴 여름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앉아 바람을 방에 안아들고 녹음을 불러들이고 머리 위에 한 조각 구름 떠 있는 저 불암산마저 맞아들인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신형원의 작은 창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김달진 시인의 여름방 함께 했는데요.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활짝 열게 되죠. 그럼 창문으로 바람도 들어오고 창밖에 우거진 나무들도 들어오고 또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도 우리 방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근데 습도가 너무 높은

아프면 창문을 닫고 지낼 때가 많아서 그래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얼른 이 장마철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창문

14m 산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물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생동감이 없는 것 같고요. 현미님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올라가면 왠지 모를 힘이 더 납니다. 사실 너무 더워서 산에 갈까 말까 꽤 부리다가 현미님 방송에 힘이 나서 나섰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서울 집 떠나서 함양군에서 사는 74세 윤춘호라고 합니다 하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정상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 멀리 산들 너무 멋진데요. 산세가 함양군 청정 너무 너무 아름답죠. 네 그렇군요. 춘호 오라버니 아 산행 멋지시고요. 그 오르시면서 러브레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화이팅!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김명선님께서는요. 현미님, 한 달간 무급 휴가였던 남편이 오늘 다시 출근했습니다. 아하, 다시 출근하는 게 반가웠지만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남편 보면서 안쓰럽고 짠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웃으면서 출근하는 남편 사랑합니다. 아, 오늘 다시 출근길에 남편 응원하신 김명선님 네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새벽 5시에 출근 현장일 참 힘드네요. 그쵸? 그래도 화이팅. 미숫가루 대신 남편분 위해서 염소진액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더운데 정말 일터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 드려요. 노래 들을까요? 오병철님, 조영환님, 3829님 등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최헌의 세월이고요. 6106님, 0117님께서는 최무룡의 외나무 다리 청해 주셨어요. 임종식님, 전영록의 지나간 시절의 연가 청해 주셨고 서재만님, 2896님께서는 신계행의 안개 거치는 날 신청곡 주셨습니다. 다 좋은 노래들이죠. 같이 들을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569님께서요. 일 보려고 옷 만드는 공장에 들렀는데요. 러브레터를 틀어놓고 10여 명의 여사님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재봉틀 하는 모습을 보니 현미 누님이 라디오계의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같은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흐. 이분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좋은 방송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답니까? 4569님, 어유 감사합니다.

라디오계의 전국노래자랑 송혜 선배님 같은 주현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일하시면서 봉제에 일하시면서 사실 러블레터 듣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4569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는 노래가 나오면 큰 소리로 같이 부르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 진짜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소식 주신 4569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는 날이에요.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6276님께서는요. 현미님, 파주에서 목동으로 출퇴근하며 삽니다. 저는 애견 미용하고 있고요. 오, 50대부터 계속 듣고 있는 60대입니다. 엄청 오래된 왕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월을 같이 지내고 있는 거네요.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응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6276님 같은 분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저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래된 저도 오래된 뭐라고 해드릴까요? 그 응원해드리는 사람? 곁에서 친구 해드리고 있다고 꼭 생각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애견 미용하세요? 그렇군요. 댕댕이들이랑 그 지내는 시간들도 참 궁금한데요. 잠깐, 감사합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릴게요. 9185님께서는요. 우리 부부는 자동차 내외장 샵을 하고 있는데요. 아,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하고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선풍기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일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그렇죠. 밖에서 일을 하시면 그 큰 선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풍기 바람 의지해서 일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 바람도 못 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9185님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8188님께서는 미숫가루 먹고 힘낼게요. 최근 차였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누가 우리 8188님을 누가 그랬어요? 아니 미숫가루 드릴게요.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드시고 왜 냉수 먹고 속 차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은 속 차리자고요. 냉미숫가루 드시고 근데 한편으론 괜찮으신 거죠? 괜히 제가 미리 뭐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해드리는 말은 아니고 그냥 아 나에게 이런 경험을 선물해준 그 사람 감사하다 생각하자고요. 그럴 수 있을까? 어쨌건 위로 아닌 위로였습니다. 8188님 힘내세요. 2146님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 아이고야,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 8188님 네, 어쨌건 신청곡이었습니다. 준비했고요. 1671님께서는 전미경의 해바라기꽃 청해 주셨어요. 아, 요즘 해바라기 축제도 군데군데 하죠. 노래 두 곡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 가요계에서 천재 가객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많은 팬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김정호 씨인데요. 김정호 씨는 국악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명창이었던 외할머니에 이어 어머니도 전라도의 명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김정호 씨는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판소리의 기법을 노래에 접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김정호 씨의 노래엔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깊은 슬픔과 한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김정호 씨의 노래는 1970년대 청년 문화를 대표했던 낭만이라는 단어 속에 비장미를 녹여냈는데요. 그래서 김정호 씨의 노래를 들으면 목소리와 가사와 멜로디에서 왠지 모를 아득한 슬픔과 고독이 느껴지죠. 김정호 씨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어니언스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노래들을 여러 곡 선보였는데요. 당시에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와 절친이었던 김정호 씨는 어니언스가 먼저 데뷔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같이 부르던 노래들을 어니언스에게 주었고요. 그러다 1973년 드디어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래가 바로 이름 모를 소녀였고요. 이후 하얀 나비, 사랑의 진실 등등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한국 포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씨가 1974년에 발표했던 노래 꿈을 찾아를 만나볼 건데요. 이 노래는 김정호 씨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으로 훗날 1980년대에 발표된 꿈의 대화가 이 노래랑 비슷해서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흐름과 멜로디가 달라서 표절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참고가 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김정호 씨의 명곡 중에서 1974년에 발표된 꿈을 찾아,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특별 선물 시원한 미숫가루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정정아의 불혹의 나이에 함께 들어요.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차도 여름철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천호대교 부근 1차로와 서강대교 부근 4차로가 각각 고장난 차로 막혀 있는데요.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도 크게 받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 시 구간인 달래내 부근 1차로 버스 관련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전 경상권인 70 물류 부근으론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다 조금 더 지난 지점 70 물류 나들목 1차로를 막고선 차선을 긋고 있어서 일대 정체 극심합니다. 또 중앙선 지선 김해 쪽 대동분기점 3차로는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8678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회사인데 한강 수영장에 누워있는 사람들 참 부럽다. 거긴 진짜 무지하게 시원하겠죠? 사무실이 더 시원하죠. 야외 수영장이 얼마나 습하고 덥겠습니까? 은행이 더 시원하고 마트가 시원하고 약국이 시원하고 버스가 더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참 시원한 나라. 자, 남들이 부러울 때는 시원한 냉수 한잔 하시면서 더위를 한번 떨쳐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AUA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Excuse me.

오늘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극한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유럽 쪽은 더 난립니다. 지금 박현주님. 제가 가봤는데 한강 수영장 더워요. 실내가 짱입니다라고 박수정님도 보내주셨고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쳤더니 머리가 멍하니 죽겠네요라고 집하고 꿀잠 주무셨나요 하셨는데 어떻게 꿀잠 자겠습니까? 그냥 설잠. 예, 자는 둥 마는 둥 깨고 막 그랬습니다. 남경배님 어제 한낮에 외출했다가 사람이 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토요일에 인천에서 촬영을 했는데 예 37도 찍었거든요. 어제는 40도가 넘더만요. 어제는 콘서트에 르스라핌 콘서트에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예 이정우님 주셨는데 오늘 저 클립비 나오는 거 맞나요? 하고 대박사건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시 후에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원조 꽃미남 아이돌 밴드죠.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클립비와 함께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뭔 일로 뭉쳤는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은 퀴즈를 드립니다. 6,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 동생들이죠. 클릭비 여러분과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Okay, yeah, iced coffee. Thank you. Alright, yeah. 라디오 쇼 고품격 뮤직 토크 쇼 박명수의 휘낭 시에. 자, 우리 저 FT 아일랜드 CN 블루 데이 6 이전에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야, 세월 빠르다 정말. 원조 꽃미남 아이돌 밴드 클릭비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1: 예. 좀 저

0: 요즘 저 아이돌처럼 해봐요. 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하면 힘차게 못합니까? 다시 한번. 눈 감고 옛날 생각하세요. 신나게. 신나게.
1: 자, 저를 결혼. 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0: 아, 그렇게 하셔야죠. 좀 낫다요. 좀 나. 아,
2: 너무 칙칙했어.
0: 아니, 칙칙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3: 아저씨들.
0: 예, 예. 자, 진짜 저 저하고도 인연이 꽤 깊고 저의 암흑 시대, 예.
4: 그렇죠.
0: 저의 암흑 시기에 그때 같이 함께해준, 예, 저를 빛내준 분들이에요. 예. 지금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3: 저희가 원래 원조 방라인이었죠 원래.
2: 그렇죠. 네.
4: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0: 나도 죽게 생겼는데.
4: 그때 진짜 명성 뜨길 기도했거든요.
2: 그렇죠, 정말로. 그 프로그램.
0: 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그 얼마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저 종혁군부터 한번 인사해 주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클릭뷰의 오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6: 네, 안녕하세요. 클릭뷰 유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야, 목소리는 지금도 똑같구나 얼굴이. 네,
6: 감사합니다.
0: 예, 예.
7: 자, 안녕하세요. 클릭뷰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8: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하영곤에서 하일라로 변신한 하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예. 왜 이름을 바꾸셨나요?
9: 잘 되고 싶어가지고. 예, 예.
0: 알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9: 아직은 조금, 예, 힘든데 잘, 예, 되겠죠 뭐.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민혁입니다.
0: 아, 우리 민혁이. 예. 그리고.
11: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예? 우리 저 종혁이하고 상혁이는 봤는데,
11: 그렇죠.
0: 다른 분들은 이제 좀 근래 뵙기는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좀 편안하게 순서 없이 편안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8: 아,
0: 예.
8: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거의 육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요.
0: 아, 예.
8: 네, 그리고 조그만 이제 뭐 카페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0: 잘 살고 있네요, 그죠?
8: 네, 아니 이제 잘 살아야 하는데, 예, 잘 살아보려고.
4: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 보이냐?
0: 죄송한데 저 여기 와서 뭘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8: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저도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오중구에 달리고 있어요 지금.
8: 아, 예. 형님한테 좀 기대 볼까요?
0: 안돼 안돼
8: 좀 주세요.
0: 5중구까지 버티 6중구 안돼요. 예예. 호석군, 네, 저 뭐야, 네, 호석군이래요. 호석이 저기 카페 잘 되고?
8: 예. 아, 지금 한 5월 6월 계속해서 한 반 정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0: 아.
4: 야, 다른 얘기 하시죠. 공연 중에 닫았다 그래. 아무 이유 없이.
8: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왜냐면 저희 연습도 자주 있고, 예, 예, 또 그러다 보니까.
0: 예, 예.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예, 말씀하셔야죠. 예. 태영군 어떻게 지내요? 태영군은?
7: 저는 뮤지컬 연극 이런 거 좀 하다가, 예, 7월 10일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해가지고. 예.
0: 아, 그렇습니까?
7: 예, 지금 많이 들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노래 뜬 게 들떠 있어요.
7: 아, 들떠 있어요. 노래가 뜬 건 아니고 제가 들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노래가 떠야 되는데 본인이 들떠 있네요, 그죠?
7: 많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리 연석군은요?
8: 네, 저도 5월 달에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음원 나왔었고, 네네, 17년 만에 그것도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네, 네. 제가 순간 옛날 생각하고 연석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군의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8: 맞아요.
0: 예, 예, 예. 옛날에는
4: 반뱃살이라.
0: 옛날에는 저희가 그때도 나이가 많아서
2: 맞아요.
0: 완전 어린 동생들이었잖아요.
8: 애기였어요. 예, 예,
0: 삐덩이었는데. 우리 하일라 씨는?
9: 저는 지금 소식이 좀 많은데요. 간추려서
0: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9: 두세 개 정도만.
0: 어차피 말씀을... 다 살지 못해. 한 명만 살지. 어차피 잘 살아야 두 명 살아요 여기서. 예,
9: 아,
0: 예, 예.
9: 네. 저는 최초 공개가 될 것 같긴 한데.
0: 네, 네, 네. 네,
9: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4: 아~ 네. 야,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나름 명수형이 라디오에서
8: 하나
4: 준한 거야.
0: 멤버들도 알고,
9: 네,
0: 있었어요.
9: 알고 있었죠.
4: 아,
9: 네. 그래서 이제, 예, 결혼식은 아마 한 가을쯤으로, 예, 생각하고, 예, 있고, 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0: 예,
9: 교회에서 이제 아마 좀 작게, 예, 예,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0: 예?
9: 찬양 사역.
4: 그
9: 하고 있는데
4: 성교
0: 활동. 예, 선교 활동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
9: 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CCM을 발표를 해서.
0: 알겠습니다. 예.
9: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4: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0: 조금 더 깊은 얘기는 기독교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CBS 가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0: 예. 저도 뭐 종기적인 것도 뭐 공감은, 네,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4: 네,
0: 자, 민혁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혁이.
10: 네,
0: 예,
10: 저는 민혁. 그 펫 영양제 제조 회사랑
0: 오
10: 수입 쪽 일을 좀 하고,
0: 네,
10: 있습니다.
0: 오, 네. 여유가 있네요, 그죠?
10: 아닙니다. 지금 뭐 지금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어서 예,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거 하셔야지 왜 갑자기 이게 나오셔가지고 아,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10: 아 그렇죠.
0: 예예. 예. 예. 그러나
10: 네 그러나 아, 이제 또

0: 팬들을 위해서.
1: 네네네.
2: 제가 칠 수 없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3: 물에 단 거 딱 건졌다. 물어보고 답하시고 물어보고 답하시고.
0: 굉장히 중체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데.
1: 맞습니다.
0: 얼굴이 딱.

0: 11년 만에 이렇게 뭉치게 됐습니다. 그죠?
1: 예.
0: 예, 예, 예. 어떤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있죠. 예전에 제가 저 여러분들 팬미팅 할 때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예, 20대 예. 역도 경기장에서.
0: 예, 예. 네. 그때 사회를 받고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출연료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는 걸 왜 안 받습니까?
1: 그쵸,
0: 예. 예, 저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줬기 때문에 받았고, 예,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팬미팅 할 생각 없는지. 예, 예.
4: 아, 형님이 MC 해주신다면 무조건 해야죠.
0: 아, 주면 받죠.
3: 아니, 이게 팬미팅도 명수형이 오면 하게 되는 주격전도 된 느낌이라.
0: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어떻게 또 11년 만에 뭐 이렇게 간간히 서로도 연락을 하고 잘 지냈죠?
4: 연락은 그쵸. 계속 하고 네. 지냈었고.
0: 네, 네.
4: 근데 이제 좀 두 친구가
0: 네, 우리 네, 저 영석군.
4: 네, 그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0: 예.
4: 두 친구가 이제 싸워 가지고 저희가 11년 동안
3: 아무것도
4: 굉장히 긴 잠적기를 가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0: 그럼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누가 누구랑 네. 싸운 겁니까?
4: 얘기해 주세요.
1: 싸웠다기보다요. 예. 이제 의견 충돌이죠.
4: 네, 네.
0: 그게 싸운 거예요.
4: 시원하다.
0: 예, 예. 그
3: 너무 속 시원해.
1: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0: 네. 민혁이하고 누구랑 싸운 거예요?
3: 저 오중혁이랑.
1: 네.
0: 그렇군요. 예.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1: 네, 15년도에 예. 저희 그 충돌이 일어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11년이 지났죠.
0: 그때부터 연락을 좀 안 했나요?
1: 연락을 단톡방이 있긴 한데 단톡방에서 이제 저기
3: 서로 얘기를 서로 옆에 아, 멤버가 좀 전달해 주고
0: 그러면은 그러면은 옆에 있는 멤버들이 형도 있을 거 아니 형
1: 있죠. 네.
0: 태형이도 있고
3: 네네. 엄청 많이
1: 안 들어요.
4: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죠.
1: 엄청 얘기했죠.
0: 얘기를 했어요. 네.
1: 아, 노력이 부족한
3: 거예요. 둘 다 고심이 너무 세요.
5: 단카방이 있는데 정혁이 형이 어떤 글을 올리면 민혁이가 답이 없고 민혁이가 올리면 정혁이가 답이 없고
0: 얘네 빼고 해.
3: 아니 또 이제 중혁이 형이 또 메인 보컬이고 민혁이가 또 메인 기타인데
0: 이것도 빠질 수가 없겠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1: 아니 정돈준입니다.
3: 네.
0: 뭐라고요?
1: 아직까지 정리 정돈 중에 있어.
0: 안 끝났어? 네.
3: 그래도 아니, 2015년보단 나은 상태.
0: 미치겠네.
3: 아니 절차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0: 아니
1: 절차를 밟아 나가.
0: 클립 팀을 할 때면은 그런 트러블이 있어도 되지만 안 하고 있는데 왜 소리 싸우냐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4: 네. 웃을 정도 냈습니다.
0: 네, 네. 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3: 같이 밥 먹자.
0: 아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그 아이돌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1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완전체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3: 방금 싸웠다.
0: 그 하나 이유야?
3: 정말 그 하나예요.
5: 그거 딱 하나입니다. 아, 이유가.
0: 예.
5: 각자 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0: 예, 예.
5: 그러다 보니까
3: 바쁘기도 했고
5: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 이번에도 모이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누고
0: 네.
5: 한 명 한 명 또 이제
4: 그러니까 뭐 지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뭉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5: 네. 맞아요.
4: 호석군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네. 지금 두 달 동안 영업을 거의 잘 안 하고 있고
0: 예.
5: 네. 못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욕을 핑계 삼아 네.
4: 잠시 쉬어가는
0: 생업을 포기했다니까 부담 너무 되네요 지금 네.
5: 아유, 형님 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4: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3: 저희 팬미팅 언제 잡을까요? 형님 되시는 날로
0: 얼마 줄 거예요?
5: 맞춰주실 거죠?
0: 맞춰드리죠.
5: 아, 감사합니다.
0: 아, 남도 아니고 13년 전부터 같이 고생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3: 네.
0: 예, 예. 언제 어디서 합니까?
6: 저희 콘서트 8월 8일, 8월 예. 9일 날 블루스퀘어에서 약 이틀간
0: 아, 예, 네, 예, 예,
6: 콘서트를
0: 예.
6: 진행합니다.
0: 그 8월 8일, 9일이 그 여름에서 가장 더운 날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마침 저희가 그날 데뷔해가지고
6: 8월 7일에
3: 네. 네.
0: 웬만하면 그날은 집에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제일 더울 때예요.
4: 시원한 공연장으로
0: 아, 근데
6: 에어컨을 많이
0: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더운 날
1: 네.
0: 아, 딴 데 가지 마시고 콘서트 오면
3: 아, 네.
0: 그렇죠.
3: 아,
0: 클립비 어떤 그 열정적인 무대와
3: 네.
0: 또 빵빵한 에어컨으로
3: 네.
0: 아주 시원한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3: 이열치열로 이겨내는
6: 네, 저희가
3: 건가요?
6: 물도 뿌려드릴게요.
3: 네.
0: 물도 뿌린다고요?
6: 네.
0: 예.
3: 아 장비가 있나요? 물 뿌릴 장비가?
6: 아니 무슨
3: 생수통으로
0: 아, 준비가 많이 안 됐네요.
6: 예, 아니 실내라서
5: 예, 안전상
6: 예, 이거 쏘면 큰일 나요.
3: 안전상의
0: 예,
3: 이유로
0: 예, 예, 네. 예. 어떻게 잘 저 티켓은 잘 나갑니까?
6: 굉장히 잘 나가다가
0: 네.
6: 저희가 스탠딩 콘서트라거든요.
0: 아~
6: 그랬더니 취소표가 꽤 나왔어요.
0: 예,
6: 예. 예 살짝
3: 솔직하다.
6: 살짝 서운했습니다.
0: 아니 왜냐면 아, 네.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다리가 아플 나이가
6: 맞아요. 맞아요. 연골 조심해야
0: 예,
6: 됩니다.
0: 예. 40대 이제 초반 중반을

0: 하기 때문에 네. 오래 서 있으면 찌뿌드도 하거든요.
1: 네,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거의 이제 매진에 가까웠는데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또 피서 처리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다들 맞아, 이제 맞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그렇지.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0: 그래, 뭐, 그래.
1: 아, 지금 뭐 예, 휴가가 예. 갑자기 잡혔다. 뭐
0: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연을 또 추가할 수 없으니까
2: 그렇죠.
0: 휴가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3: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스탠딩 콘서트입니다.
2: 아, 맞아요.
3: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0: 그렇죠. 네.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2: 네.
0: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연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듣고 또 아, 취소 포기 아, 저 휴가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2: 아, 그럼요.
0: 어떤 식으로 뭐 연주라든지 뭐 어떤 좀 서로 좀 11년 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4: 뭐 일단은 저희 노래를 좀 색다르게 좀 편곡을 해서 여러분께
0: 예, 예, 예. 예,
4: 아직까지 좀 못 보여드렸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0: 예.
4: 저희가 그동안 좀 공백이 길다 보니까
0: 예.
4: 사실 저희가 낸 앨범에 비해서 무대나 이런 데서 못 보여드렸던 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 예, 예.
4: 그래서 그런 곡들도 저희가 좀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좀 선보여드린 노래들도 많고
0: 예.
4: 그리고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0: 예.
4: 또 이제 아이돌 이제 파릇파릇한 거기에서 이제 중후한 미를 좀 더 추가를 해서
0: 네.
4: 어른 섹시미를 좀 저희가 추가를 해서
0: 어른 섹시미요?
4: 네, 여름이가 조금 이제 살짝 오픈도 하고
0: 어,
2: 어디까지요?
4: 명
3: 예? 상이탈이
4: 명식까지
3: 세골 세골
2: 아, 그, 혼자 주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못합니다.
4: 아, 저는 못해요.
0: 아, 죄송한데 몸매가 안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4: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4: 두 달째 계란찜 먹고 있어요.
0: 상탈하려고?
4: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풀어헤치고
0: 예, 예.
3: 상탈하겠네.
4: 이 풀어헤침이 안쓰러워 보이지 않을 정도의
0: 예,
4: 느낌.
0: 예.
2: 탄탄해.
1: 오 해도 되겠는데요?
4: 아 그래요?
1: 네네. 제가 만져봤는데 충분합니다.
0: 태형이 혼자 준비하나 봐요.
2: 네, 혼자 준비하나 봐요.
3: 표정 자신감 봐.
0: 예예.
4: 도와줄 줄 알았지 멤버들이.
5: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네.
3: 의욕이 야. 다들 지금. 네.
0: 준비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들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요새 거의 매일 만나서 연습하겠네요.
2: 자주 만나죠.
0: 네. 아, 네. 재밌어요?
4: 아 그럼요.
2: 재밌어요.
0: 재밌어요?
2: 네. 할수록 지금 합이 맞아가면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0: 어, 예. 네. 우리 저 뭐 다 밴드니까 연주 라이브로 하나요?
2: 네네.
1: 네.
2: 네.
1: 아, 그렇죠.
2: 네.
0: 녹슬지 않았나요? 어때요? 아,
5: 녹슬었는데요.
0: 우리? 녹슬었어요?
3: 네, 녹슬었습니다.
5: 지금 엄청 그 밤에 예. 손가락 풀려고 연습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네. 키보드 그리고 또 드럼, 기타 네. 다들 이제 오랜만에 만져볼 때, 오랜만에 네. 만져보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 만져봤겠지만 이제 네, 정식 맞아요. 공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괜찮다 이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한번 네. 해보니까 옛날 필 나오는데 있어요?
5: 이제 기타가 제 혼자다 보니까
0: 예.
5: 이제 미리 이제 다른 투 기타 이제 세컨 뭐 이런 것들을 예. 녹음을 해놓거든요.
0: 아.
5: 그때 그래도 썩어도 준치네 정도는
0: 아,
5: 네,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예. 상혁군은 베이스 쳐요?
3: 네네네. 오. 베이스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저희 나이에 맞는 또 옛날로 치면은 약간 댄스곡도 있는데 진짜 이 나이에 맞는 밴드 무드로 진짜 예쁘게 편곡하고 또 시티팝 느낌의 노래도 많이 섞었기 때문에
0: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3: 네.
0: 예. 종혁군은 어때요? 좀 보컬인데
2: 네.
0: 괜찮습니까? 예, 관리 잘 돼 있어 목소리
2: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 칭찬 많이 받더라고요. 해피투게더에서 네. 예. 불렀더니
0: 아 해피투게더 네.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에서
2: 네네네.
0: 아 그래요.
2: 원래 해피투게더 MC
3: 이번에는 호출 안 받으시
0: 모르냐? 그만하라. 알겠습니다. 예. 아내가 어렸을 적 팬클럽 리즈였는데 덕분에 저도 백전무패 카우보이 따라 부르며 추억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
2: 감사합니다.
0: 드리밍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에 역주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2: 네.
0: 해피투게더의 클립이 나온 거 봤는데 이젠 다 40대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미모는 또 무르익으셨어요 라고 김명애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23년 전 여고생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클립비 광팬이었어요. 책상 앞에 클립비 포스터를 붙여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9629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콘서트에 누가 또 나오냐고 이혜리님이 주셨는데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5: 저희 7명으로
3: 네.
2: 혹시 게스트 형이 가능하실까요?
0: 제가요?
3: A가 맞으려나 근데 맞춰주시나요?
0: 제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오준 거예요. 다섯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왔어요. 건들지 마.
3: 뭐 하나 얻나 안 얻나 비슷한데.
0: 그래 육중고는 못 했대요.
3: 알겠습니다.
0: 예, 예, 힘듭니다. 예. 지금 한창 연습 중일 텐데 제일 댄스가 안 되는 멤버 누구냐고. 댄스가 안 되는 멤버 개구리 쫑님이 주셨는데
1: 접니다 접니다
2: 저 네. 저도 안 되고
1: 호석 연석이
2: 연석 둘 다 안 돼요.
0: 옛날엔 됐어요? 옛날에 옛날에
1: 예전에도 좀 안 되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안 됐는데
0: 비주얼 담당 아니야 비주얼 네. 비주얼 담당 아니야?
1: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4: 서 있으면 되는
3: 그냥 가판대처럼 서 있으면 되는 친구라
1: 가판대는 뭐야 가판대
3: 그 등신대처럼
0: 등신대 등신대
3: 아, 그 정도만으로도 이제 폼이 나기 때문에
0: 솔직히 비주얼은 상혁이하고 저기 뭐야 어? 호석이가 좀 재밌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
1: 그렇죠.
0: 다들 예전에도 괜찮았지만 지금도 괜찮지 뭐.
4: 창혁이도 말만 안 하면. 예.
1: 참 좋았네.
0: 세상이 공평하죠.
2: 공평합니다.
0: 창혁이는 딱 서 있으면은 나는 왜, 진짜 외국도 외국 가면 난리 날 걸.
1: 그죠. 그렇죠. 모델 모델 같은. 예.
0: 와, 저 친구는 뭐야? 근데 이제 말을 하면 문제.
3: 이게 반전 매력인 거예요.
0: 예. 입만 꽉 담고 있으면 90점인데 입 열면 40점이에요.
3: 네, 라디오에서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0: 예. 그래도 상혁이는 저 그 덕에 또 예능도 많이 하고.
1: 그렇죠. 예,
0: 색깔이 저 확실히 있으니까. 예. 참 그 11년 만에 모여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뭐 다들 이제 서로 17반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획사에서 어떤 기획을 해주신 거예요?
4: 투자를 저희 네. 자체가 잘 받아서
0: 잘 투자를 받으셨어요?
4: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행하게 된 거예요.
0: 예 투자자 좀 안심시키세요.
3: 제가 안심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0: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티켓이 생각보다 더 잘 나가가지고 한심은 놓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0: 계속 좀 불안해하셨는데 티켓이 이제 공연 날 가까워질수록 다 나가니까 한심 놓고
1: 네. 여러분 이번에는 예. 정말 저희를 꼭 와주셔야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어떤 뭐 매니저먼트라든가 네. 뭐 이런 뭐 공연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저희가 네. 자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공연입니다.
3: 네, 의상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아, 의상도 상의가
3: 네.
0: 그렇죠.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손기술로 하는 거니까 그죠? 말만 안 하면 되니까. 네. 요즘 아이돌 밴드 많잖아요. 그죠?
3: 너무 대단하신 분 많죠.
0: 어떻습니까? 네. 예. 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때요?
3: 아니 뭐 더 그 이상으로
1: 그 잘하죠. 네. 네.
3: 노래도 너무 좋고.
0: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요새?
1: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0: 왜 그래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4: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수준 자체가 그냥 올라간 거 같아요.
0: 진짜? 네. 네. 아니 연습은 똑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잘해?
2: 근데 회사에서 시스템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연습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0: 알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노래만 끊으면
4: 만지러
3: 오세요. 노래는 끊어주시는
0: 바로 이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누구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골든벨이 울렸는데요. 예. 클리피 댄싱 머신 오종혁 씨가 퀴즈 한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2026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라디오 부문 1위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 나갑니다. 지난 2025년 1월 3일 박명수 씨의 발언으로 이런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 춤 창시자 박명수, 춤에 이름 붙인 건 가수 외에 내가 최초.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는 어떤 춤의 창시자일까요?
1: 1번 코사크 댄스, 2번 승무, 3번 쪼쪼 댄스, 4번 뱀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저, 뱀춤이 보여줘? 예, 예, 예.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제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6,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1: 야, 우리 강프리카 커머님이 주셨는데 클릭비 우리 나이트에서 많이 들었죠? 예. 나이트도 한 적 있나?
4: 그 노래 자체가 노래가 이제 DJ분들이 나이트에서 틀면 그게 입소문부터 뜬다 그래서
1: 그때는 나이트클럽, 맞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지.
4: 버전이 맞아. 나이트 버전이 또 따로 나왔어요.
1: 아,
4: 트랙에.
1: 맞아.
4: 네, 그래서 저희 노래가 몇 곡이 나이트 버전으로 하늘 같은 게 나이트 버전이
5: 나왔어요. 2000년 초반이 또 테크노가 유행했을 때 테크노 버전도 저희가 많이 좀 내긴 했었죠.
1: 예, 그 노래 혹시 이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저는 기억이 그때가 그 좋은 친구들이 인가 그랬을 거예요.
4: 맞아요.
1: S본부에.
4: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습격 사건을 이제
4: 추억이다.
1: 그때 그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재밌었잖아요. 빵집을 털었잖아요.
4: 빵집 털고
2: 참외 맛이 제일 힘들었어요.
1: 야, 그거
4: 아니야.
2: 그 뜨거운 참외를
1: 오리배. 그러니까
2: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4: 진짜. 그때 명수 형이 닭갈비 샀잖아요.
6: 맞아.
4: 사실 얼마나 투덜댔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 네.
1: 그 뭐예요?
4: 그 형이 소시고
1: 오리배 타고
4: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투덜대가지고
1: 내가 냈는데 니네 멤버가 너무 많잖아.
4: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큰 형이 사신다고 사셨는데
1: 그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무도에서 또 많이 했어요.
6: 맞아요.
4: 그
1: 감독님이 감이 좋아가지고
2: 같은 감독님이세요?
1: 다른 감독님이에요.
2: 아, 그렇죠.
1: 그분은 이제 어디에서 뭐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리배 이후로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배 이후로 오리무중이에요.
2: 괜히 죄송하네. 예.
1: 좋은 친구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빵집 가서 빵 다 먹고
4: 빵
1: 오고.
4: 털고 아이스크림 털고
1: 또 뭐 털었지 우리가?
4: 라면 털고
5: 라면 참외
2: 뭐. 아, 근데 참외가 너무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그 대야에 얼음 해갖고 시원한 거 줬다가 나중에 그 정말 그 참외 밭에 있는 거 따서 먹었잖아요.
1: 맞아.
2: 너무 뜨거워서
1: 그러니까 진짜
2: 정말 맹세하고 그 뒤로 참외 안 먹어요.
4: 아~ 이게 방송 프로그램 컨셉이 그냥 무지성으로 어디 습격하면 다 털어야 되거든요.
1: 맞아. 지금하고 좀 앞서갔어.
2: 너무 빨랐어요. 그 방송
1: 조금 앞섰어. 재미있게 있었는데 조금 앞섰어.
2: 저희 팀이 뭘 하든 다 앞서간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이 빛을 못 보고
1: 그러니까
6: 지금도 빛을 못 보고.
4: 아, 근데 소원이
1: 지금도 빛을 못 보고 누구예요?
2: 명세요. 지금도 불안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없어질 거야.
1: 죄송한데 재수없게 그때도 빛을 못 보고 지금도 빛을 못 보다니요. 이제 빛 보러 나오셨잖아요.
6: 그렇죠.
5: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1: 혼자 선글라스 끼고 말이죠. 예. 조심히 얼굴이 많이 탔네요. 그러니까 연속구만 많이 탔어요 지금.
6: 아, 저요?
1: 예.
6: 아, 그래요?
1: 우리 뻑었잖아 지금.
4: 아, 홍조가 좀 있어요.
6: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1: 홍조까지 말씀하셨네요. 예. 지금 저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클립의 멤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아했던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 한번 얼굴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고요. 민혁 오빠가 지팡한테 돌고래 랩을 전수받았다고 하던데 만나요 하셨는데, 예. 저기, 기억나요?
7: 그럼요.
1: 한번 할 수 있어요?
7: Shaq is fucking school. What you gonna what can do not body? 요까지 기억나요.
1: 아, 있었나? What can do not body? 예.
7: 약간 이런 거까지.
1: 예, 그런 거. 네. 그때 재밌었나요? 솔직히
7: 너무
1: 얘기해주세요.
7: 재밌었죠.
1: 그때 재밌었나요?
7: 네네. 예, 약간 예. 형님께서 좀 그 뭐랄까 굳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개그 스타일이셨잖아요. 그때 특히도.
1: 그때도 잘 안 됐어요.
7: 네. 그래도 밀어붙이시는.
1: 그때 잘 안 됐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SBS 감독님이 끝까지 밀어주셨어요. 제가 아, 예. 마지막에 술 샀어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술. 술값 많이 넣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넣었어요. 클리핀은

0: 배도 안 나오네요. 라고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박희진님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자기 관리들 좀 하세요. 예. 보통은 이제 한번 놔버리면 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저씨 되거든요. 딱 봤을 때 전혀 그런 친구 없어요. 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 네.
1: 다들 뭐 멤버들 운동 좋아하니까 예, 예. 네, 운동하면서 이제 체중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0: 인생을 논 친구가 없어 지금 보니까.
1: 다 아직까지
2: 한 번쯤은 났었죠. 한 번쯤은 났다가
0: 언제 났었어요? 연속은 언제
2: 저도
0: 났어요?
2: 저도 이번에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예, 예. 한 4개월, 5개월 정도 아, 준비를 한 거고.
3: 예, 그 정도 저도 한 2개월 동안 지금 한 5, 6kg 빠진 거 같아요.
4: 예. 이게 예. 방송계로 치면 좀 떠나 있다가 자기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고 가끔 이제 라디오나 매체를 조금 나갔을 때 예. 자기 모습을 딱 보고 멤버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래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4: 바로 관리 돌아와서 예. 뭐 두세 달 전부 다 지금 다들 멋져지시고
2: 네, 네, 네, 네, 입금 네. 전과 입금 후
4: 그죠 그 느낌으로
1: 비포 앤 애프터
4: 바뀌더라고요
0: 그래요 예 입금 전과 입금 후 저랑 똑같네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클릭비는 그 예전부터 이제 사실 저까지는 형 동생이 되잖아요
4: 그쵸 네, 네, 네.
0: 저까지는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삼촌이 되고 아저씨가 되고 이제 그게 되는데
1: 네.
0: 클리피도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1: 무섭다기보다 연습생 때
0: 아 연습생 때가
1: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어려웠죠 재키 선배들이 맞아요 어려웠었죠
0: 그때는 클리피까지는 그때는 저 음악 프로그램 인쇄했죠 가서 아저씨가 다
1: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때 데뷔했을 때가 저희가 제일 나이가 어린 그룹에서 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데뷔하고 나서는 선배님들이 많이 좀 귀여워해 주셨던 그렇지. 네, 그런 기억이 예, 좀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때 활동할 때 가장 선배랑 같이 이렇게 할 때 누가 계셨어요?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1: 건모 형
0: 계시고
1: 승철 형님 계시고
0: 승철 형 계시고 네. 어, 그러니까.
1: 김정서 형님도
4: 김정서 형님도
0: 잘해주셨고
1: 장훈 형도 계시고
0: 누가 제일 잘했던 선배 기억나요?
4: 정서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고
1: 엄청 잘해주셨고
0: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5: 쌀국수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0: 쌀국수요?
1: 네.
3: 그리고
4: 고수를 술도 많이 사주셨어요.
1: 어느 정도였냐면 예. 공개방송 가면 정서 형님이 무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무대 위로 난입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0: 종성이 사람이 좋아 네, 아, 예, 그래요 종성만 기억이 나는군요
1: 그때는 명수 형이 앨범을 안 내셔서
0: 예, 예. 아니 제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게 좀 없나 봐요 예, 워낙 또 많은 팀들이 오고 또 자주 바뀌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끝나면 항상 기다렸잖아 그치?
1: 맞아요 인사드리고
0: 다 기다리고 회식도 가고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1: 추억입니다
0: 예. 우리 심진님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연석 씨는 왜 안경 썼어요? 선글라스 왜 꼈어요? 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 눈 충혈도 좀 자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아침이다 보니까 예. 낮에 이제 좀 많이 부어가지고
0: 그러셨어요? 난 안 붓니?
2: 예. 부어도 멋있잖아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고 있어. 클릭비 일찍부터 7인 멤버 마지막 대전 공연까지 갔던 찐팬입니다.
1: 와우.
0: 아 진짜 감사하다.
1: 너무 감사하죠.
0: 우리 저 5664님인데 대전에서 펑펑 울면서 집에 갔던 소녀팬이 이제 지방 출장 가는 과장님이 됐네요.
4: 과장님.
6: 과장님 감사합니다.
0: 그때 저 펑펑 울면서 집에 갔대요. 클릭비 이제 끝난다고. 클릭비는 제 10대 시절 한자락을 차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빠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 네. 이번에 또 오시겠죠?
0: 마지막 공연 기억 그 대전 공연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납니까? 마지막 공연 그때 막 깨우고 울었나요?
1: 15년도 예. 말씀하시는 거죠.
0: 마지막 공연하고 있는
1: 거죠.
0: 그때 기억나요?
1: 대전 얘기는
4: 대전이면
1: 7명 마지막
2: 7명 마지막
1: 7명 마지막
2: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서 오신
6: 맞아,
2: 거죠
6: 2006년도 2002년도
1: 2015년도에도 대전
4: 그럼 대구야
2: 대구
1: 지금 말씀하신 콘서트는 2003년 7명에서 마지막
0: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할 때
1: 그때 저희 다 울었었어요
4: 저는 마지막 무대 기억나는 게 마지막 무대 내려와서 베이스 기타를 부셨던 기억이 나요.
0: 나 주지 왜 베이스 부셨어?
4: 싼 거라. 아 근데 미련 없이 이제
0: 진짜
2: 맞아.
4: 이제 다시는 들지 말자. 들일 없다. 약간
1: 일곱 명이 안 되는 것에 사연 씨가 많이 서운했죠.
0: 그때는 그래도 뭐 마지막이니까 뭐 그래 고생해서 했지만 그 다음 날 됐을 때 그 공허함.
1: 그렇죠.
0: 느끼죠. 그 공허함. 이제 클리피가 아니야. 나 그냥 종혁이야. 어? 나 민혁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이제 11년이 됐고 이렇게 뭉쳤습니다.

0: 이렇게 한번 하고 또 16년 만나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아니, 하고 또
1: 그러지 않게 예. 여러분들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예. 팬분들 또 숨어 계신 저희 니즈분들 예. 많이들 나와서 응원 같이 하고 추억 속으로 돌아가 봐주시길 아유, 바라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제발 이제는 좀 저 서로 싸우지 말고 나이도 많은데 서로 싸우지 말고 아, 앞으로 그런 아니 이제 빨리 푸세요. 네.
2: 아니 아니요. 네. 정말 예. 그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오, 잘 정리했습니다.
0: 어,
1: 네.
0: 그래요.
2: 인사도 예. 하고 대화도 합니다.
0: 어, 그 정도는 안 좋았구나. 어, 그래요. 좀 친해지면 민혁이 옆에 앉을 만한데.
3: 그렇죠.
0: 또
1: 오늘 아니 옛날에 오늘도,
3: 아니 오정은 요 정도 거리 줬으면
4: 앉으라고
3: 요 정도 거리 딱 줬어.
4: 맞아요.
1: 아니 근데 옛날에 게릴라 그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네네. 영상 다시 보기 보는데 예. 민혁 군이 종혁이 형 울면서 안아주더라고. 그걸 내가 짤을 보고 이거 단체방에 보냈어요.
0: 뭐야 그건.
1: 우리 막내가 종혁 셋째 형 안아주네. 이렇게 둘 다 대답이 없더라고.
0: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3: 네 어떤 거요?
0: 왜 안 해줬어요?
3: 아 게릴라 콘서트를 네. 성공을 하고 네. 많이 울길래 예, 이제 예. 제가 이제 보드 맞았죠.
1: 실패했죠.
3: 실패하고 기억이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0: 실패 성공도 기억 못하냐? 예예예. 예.
4: 그때는 관계가 좀 되게 좋았죠. 안아줄 수 있는 사이였기
0: 알겠습니다.
4: 때문에
0: 이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예, 물어보기도 뭐하고 생방송이라서 투 채널 전국 방송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요.
1: 예, 예. 지금은 좋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나가.
0: 예예. 우리 저 호석군한테 궁금한 게 네.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예. 어때요? 지금 너무 귀엽고 너무 행복하죠?
5: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한데 지금 아이들 보고 또 저 연습하고 막 이러느라고
0: 가게는 문 닫고
5: 죽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하루에 요즘 평균적으로 한 3, 4시간 자는 것 같고요.
0: 아이고. 네,
5: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0: 그래도 즐겁죠?
5: 네. 즐겁... 아, 너무 즐거운데.
0: 제수 씨가 뭐라고 안 해요?
5: 지금 아내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0: 왜요?
5: 아버지 지금 두 아이를 독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가 좀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예. 가족들에게.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이 나온 겁니까? 신곡이?
6: 아니 신곡은 안 나왔어요.
0: 신곡은 안 나왔습니까?
6: 네네.
0: 아 그냥 예전 걸로 울고 먹는 거예요?
1: 아니요.
0: 이럴 때 하나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보통 이런 때 신곡 발표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 거 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5: 저희가 이번에 공연이 잘 끝나면 이제 그 힘을 또 받아가지고 이후에
0: 네. 못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박 납니다.
4: 예.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형님.
0: 예. 7명 세븐 아닙니까?
5: 네. 맞아요.
0: 형들 세븐이에요.
6: 매진 가나요?
0: 모르겠어요.
5: 오늘 방송 끝나고 나머지가 다 나가는.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6: 그렇죠. 예, 안 나가면 예. 명수 형이 사주신 듯.
0: 예.
1: 지금 오줌거래 오줌.
0: 집이 그 근처라서 저라도 그냥 쓰레기 싣고 갈게요.
6: 감사합니다.
0: 집이 저 근처니까 혼자라도 그 뒤풀이 합니까?
4: 당연히 해야죠.
0: 숟갈 꽂아도 돼요?
6: 네. 형님은 얼마든지.
0: 숟갈 꽂아도 돼요?
1: 장소 제가 해놨습니다.
0: 내가 살 이유는 없잖아. 근데 뜬금없이 내가 경련을 해주고 가겠어요.
1: 오세요.
0: 우리 집 바로 뒤에 있거든요.
1: 오세요.
0: 내가 그 살 이유는 없잖아 그걸로.
5: 아, 그래도 형님이 아끼시던 동생들인데.
1: 아, 제가 살게요. 오세요.
0: 아끼셨. 지금은 안 아끼고요. 아꼈던 동생들이에요. 예.
5: 아꼈던
0: 동생들 알고 계셔야죠.
6: 창과 방패다. 창과
0: 11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또 예 예.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초 6대 크리피를 너무 좋아해서 기독교인데 부족처럼 초록색 풍선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6: 감사합니다.
0: 진짜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5214님이 신곡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챌린지도 하고.
6: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정말 어떤 것보다 콘서트만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고
0: 네, 네.
6: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했는데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1: 빌드업
6: 갔으면 좋겠다라고
0: 네, 네.
6: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얘기죠. 네.
6: 아마 신곡도
2: 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
0: 네. 급하게 빼면 공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하게
5: 아 근데 또 클리피 신곡 나오기 전에 네. 우선 또 얼마 전에 또 태양이 형의 신곡이 나왔으니까 네. 우선 그 곡을
0: 그러면
5: 먼저 저, 듣고
0: 잠깐
5: 계시고.
0: 그럼 좀 그 소개라도 좀 해주세요. 예.
7: 아 제가 첫 솔로 음원을 이제 7월 10일에 발매를 했고요.
0: 네.
7: 총 두 곡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여름이라는 곡이랑 오늘 나는 나를 데리고라는 노래 두 개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이 앨범이 저한테 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첫 앨범이기도 하지만 중학교 동창 셋이서만 만든 앨범이거든요. 뭐 투자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이 다행히 친구 한 명이 이제

0: 막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명이 또 CF 감독 출신이어가지고 셋이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1: 잘 되면 세 분이서 다 먹는 거예요?
0: 그쵸.
2: 뭘 먹어요?
3: 저 죄송한데 먹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3: 외식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지금 먹는 거 하니까 예.
1: 맞아요.
3: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계적 시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4: 벌써 한 시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3: 시간이 다 됐고 예 저. 야야 라생방으로 싸우고 그래. 예, 우석이하고 태영이가 취급해서 싸우고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어요.
1: 네네.
3: 예, 그래서 좀 어떤 노래 하나 좀 들으면서 끝낼까? 아, 백전무패. 예, 이 백전무패. 노래를 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8월 다시 한번 8월 8일?
1: 8월 8일 9일.
3: 예.
1: 블루스퀘어에서 예. 이틀에 걸쳐서 공연합니다. 예. 아직 예. 자리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3: 네, 예, 와주세요. 네. 와가지고 살아있는 클리피의 모습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신곡도 나오고 매년 공연하는 클리피의 모습 기대해 볼게요. 오늘 감사드리고
5: 네.
3: 자주 봅시다.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3: 공연 대박 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6: 파이팅. Now that's what I call music.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톤 이슈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골드메달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쪼쪼댄스,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받으실 골든벨 6000번째 당첨자는요, 해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선물이에요. 아차상 기능성 신발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10000번째 당첨자는요, 김효진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생 우리 클리피의 노래 보랏빛 향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네요.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70 물류 부근의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 2차로가 모두 차단돼 뒤로 3km 구간 신동재 부근부터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영동에서 금강 사이 정체 2차로 도로 보수작업 때문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시 구간인 서초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차선 변경이 워낙에 잦은 곳이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북권에선 호남선 순천 방향 전주 부근 2차로 작업 여파 뒤쪽으로 막고 있고 무안 광주선 무안 쪽 운수 부근 1차로 막고선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경상권으론 대전 남부선 산내 방향 안양 2터널 부근으로 2차로에서 중앙선 부산 쪽은 신림 부근 2차로에서 각각 작업하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밖에 나가자마자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 이렇게 시끄러워. 아, 매미네. 빗소리가 그치자마자 동시에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매미의 합창이 시작됐어요. 얘네들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죠. 젖은 날개가 마르고 기온이 올라서 몸이 데워지면 이때다 지금이야 하고 떼창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운다. 그러면 24시간 내내 덥다는 의미죠. 한여름의 시그널입니다. 어제 밖에 나갔더니 아스팔트 열기 속에 길에 사람은 없고 매미 소리만 가득했죠. 매미들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우리 무리하지 말고 에너지를 아끼는 게 정답이겠죠. 가능하면 시원하게요.

예. 오늘 저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시작하는 곡은 미국의 가수고 배우죠. 팻 분이 노래한 엔터 샌드맨이었습니다. 이종석 씨가 엔터 샌드맨이 메탈리카가 원곡이 아니었네요. 백뮤직 덕분에

0: 알게 되네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메탈리카가 원곡입니다. 이 팻부는 옛날 가수죠 물론. 근데 2007년 그러니까 2007년에 73세 70대 헤비메탈 명곡을 이렇게 재즈와 스윙 스타일로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원곡 엔터 샌드맨. 이제 잠들 시간이야. 기도하고 눈을 감아라. 하지만 악몽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 용기를 내서 잘 견뎌야 돼. 그런 노래인데요. 유럽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존재가 이제 샌드맨이죠. 근데 밤이 되면 아이들 눈에 마법의 그 모래를 뿌리면서 잠들게 하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고 전해지는데 이 노래에서는 좀 비틀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주파수 106.1로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KBS 콩 앱을 깔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KONG 콩을 까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인백션의 백뮤직은 매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정경화 씨 안녕하세요. 말매미 소리가 엄청나네요. 박용자 씨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셨군요. 하트 5종 세트가 이런 거군요. 네, 제가 하트 5종 세트 보시는 분들 위해서 드리고 시작하죠. 김정화 씨 백디 좋았어요. 4500님 여기 양산입니다. 비가 안 오네요. 마른 장마 사람 잡아요 하셨습니다. 정말 더워요. 이동구 씨 안산은 해가 나왔다가 흐리다가 후텁지근합니다. 아침에 공원 갔는데 매미 소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열일하는 매미들의 떼창 듣고 지금은 창문 다 닫고 조용히 책 보며 백디와 함께합니다. 하트 세트 고마워요. 예, 하트 세트. 자, 오늘도 기온이 떨어질 새가 없이 전국이 더워요. 특보 지도 보니까 전국이 빨갛습니다. 열대야의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죠. 물 자주 드시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자주 쉬어야 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 주에도 백뮤직에서 시원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수박 주스가 무한대로 나갑니다. 아주 달콤한 시원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박 주스예요.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드립니다.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산 기다려요. 어떤 일인지 좋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던 일 푹 훗 이렇게 가볍게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지금 제가 사연 소개해드린 박용자 씨, 이종석 씨, 4500님, 이동구 씨께 일단 수박 주스를 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하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신 아이스턴, 모던 걸,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두 곡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가수죠. 신 아이스턴, 모던 걸, 난 스스로 삶을 즐기는 현대 여성이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꿈도 소중하거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노래. 이어서 미국의 천재 가수죠.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이제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 이 순간 함께 즐기자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떨어지네요. 붙어있으면 더워. 너무 더워. 네. 박재만 씨, 인천에서 용인으로 납품 왔어요. 중간에 막국수 먹고 현장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찜질방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너무 더워요.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주스 무한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많이들 도전하세요. 7811님, 친정엄마 가게 와서 돕는 중인데요. 부엌이 너무 더워서 얼굴이 그냥 계속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더워요, 더워 하셨어요. 예, 아유, 저 얼마나 더우세요. 부엌에서 일하시니까 수박 주스 선물로 드립니다. 5540님은 사진을 주셨네요. 어떤 사진일까요? 오, 여기가 공장 사진이네요. 바닥을 아주 잘 수리를 하셨나 봐요. 여주의 제지 공장입니다. 실내인데도 기계 열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렇죠. 종이 만드는 공장이 덥죠. 열이 많이 발생하죠. 오늘은 사장님 요청으로 작업 바닥에 라인을 새로 칠했어요. 예쁘게 똑바르게 도색이 잘 됐나요? 아우, 잘했네요. 아주. 요즘 더우니까 막 실내에서도 뭐가 넘어갑니다. 5540님 고생하셨네요.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6705님은 백디, 구리시에 있는 푸바오 최선희 여사가 더위 먹었는지 몸이 붓고 아파서 림프 부종 마사지 예약하고 갔어요. 선금 내고요. 근데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전자파 치료를 받고 왔다며 화병으로 더 아파졌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그랬군요. 사람이 해는 건 줄 알고 갔더니, 그죠?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혜종 씨가, 여기 인천 검단 신도시 더운데 다행히 바람이 조금 불어요. 경비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어제 청계산에 갔는데 올라가다가 한 세 번 쉬고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 쉬는 데에서는 조금 높은 곳이죠.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뭐 잠깐이었지만. 지금 뭐 대만하고 중국 쪽에 그 바비 태풍이 와가지고 그쪽에 지금 비행기도 막 그 강풍 폭우 영향으로 결항이 되고 주민 대피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봐요. 네, 북한 쪽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태풍의 영향은 없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앤슨 시바라가 노래하는 피터팬 워스 라이트란 노래 2342님이 청하셨네요. 피터팬이 옳았어. 어른 되고 보니까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순수했던 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가수죠. 르네 프로거의 노래 The Greatest Love Will Never

No란 노래.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앤슨 시바라의 Peter Pan was right, 르네 프로거입니다. The greatest love we'll never know.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4484님, 얼마 전에 손주 손잡고 시장 갔다가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유, 근데 요 귀여운 아이는 누구예요? 묻길래 손주예요? 했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주는 줄 알고 아유 괜찮아요 했더니 자기 손녀 사진을 보여주대요. 얘는 3살이에요. 우리 애도 예쁘죠? 핸드폰에도 있는데 더 보여줄까요? 하셔서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냥 웃죠 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경우 용돈을 줍니다. 사진도 보여줬으니까 용돈 두때염. 6240님, 제 옆자리에 직원분이 새로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하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셔서 네 뭔데요 하면 아니에요 혼자만 한 거예요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요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크게 말해서 너무 거슬려요. 혼잣말 방송은 본인만 들리게 합시다. 그저 웃죠. 혼잣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어떨 땐 좀 무서워. 8199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반에서 농림축산부 장관이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장수풍뎅이 밥 줘야 돼 하면서 밥 수저 놓자마자 학교로 달려갑니다. 방학에는 집에 데려와서 방학 끝날 때까지 밥 먹이고 보호해야 된대요. 아들은 장관, 엄마인 저는 일개 사육사가 되겠죠. 모든 일이 다 내 차지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방학이 두렵습니다. 웃음이 안 나와요. 올여름 농축산부 장관 모시려면 힘드시겠어요. 3521님, 저는 한여름에도 웬만큼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안 켭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서요.

아들이 저만 없으면 그렇게 에어컨을 틀어요. 그것도 초강풍으로 켜서 서늘할 정도입니다. 어제도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에어컨 안 켠 척 부채질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시원한 공기는 숨길 수 없는데 말이죠. 증거 인멸 못한 아들이 귀여워서 웃어요. 초강풍이면 이거 건강엔 좋지 않죠. 처음에 한 10분 20분 정도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하고 실내가 시원해지면 26도씨 정도로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래요.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요. 근데 선풍기를 같이 돌리면 찬 공기가 순환이 돼서 더 좋고요.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모든 분들 재밌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모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아요. 지금 보내줘도 되고요. 그냥 함께 들은 노래는 영국 배우죠. 키라 나이틀리가 노래한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지금 집으로 가고 싶다면 말해줘. 어디에 있든 우리 함께라면 난 다 괜찮아 라는 노래였어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이 키라

나이틀리가 직접 불렀죠. 네. 우리나라도 아주 팬이 많은 네, 배우죠. 이윤경 씨가 20여 년 전 TV 안 본 척하던 아들이 생각나요. 제가 TV를 만져보고 딱 잡아냈죠. 그렇죠. 따뜻했겠죠. 9050님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김포에서 부산 신항으로 가는 수출품 한 차 싣고 결박하고 나니까 온몸이 비에 젖은 듯합니다. 오늘도 백디 목소리 들으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진짜 더우시겠네요.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일하시는 분에게요. 8008님 백디 별로 안 궁금하게 하시겠지만 종종 축구하는 아들 소식 전하는 애청자예요. 아유 가끔 전해 듣고 있죠. 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조하늘이가요. 파주 지역 유소년 축구팀 파주 프론티어에 당당히 합격해서 입단 소식 전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전국의 모든 유소년 축구 선수들 화이팅 하셨네요. 사진 주셨는데 와 하늘이가 건강하네요. 유니폼 입고 네, 찍은 사진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명숙 씨 주말 내내 에어컨 틀어서 오늘은 환기 좀 시키려고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놨는데 후끈하고 습한 공기가 엄습해 옵니다. 다시 켜야 될 듯. 대구에서 아이고 대프리카 그죠 이명숙 씨. 제가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까 저 인천 검단 신도시 경비 지도사로 일하신다는 양혜종 씨 사연 소개했는데요. 우리 양혜종 씨한테도 수박 주스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선영 씨가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청하셨죠. 백디 사장님 심부름으로 왕복 30분 걸어서 은행 볼일 보고 왔더니 땀 샤워 제대로 했네요. 날씨가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에너지 충전송 절실합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청하셨어요. 와 너무 더우셨겠다. 30분을 이 더위에 걸으셨군요. 스웨덴의 여성 듀엣 야키다의 노래 I Saw You Dancing 준비합니다. 춤추는 당신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뺏겼어요. 당신과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0: 전선영 씨, 약기다의 I Saw You Dancing 이어서 6705님이 신청하신 Mr. 지바고의 Little Russian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셨죠. 네, 우리 전선영 씨 또 6705님께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Little Russian은 그 작은 러시아 소녀를 얘기하는 거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은 잊어버려 오늘 밤은 음악과 함께 즐기자라는 이탈리아 가수예요. 마시모 로스텔리의 예명입니다. 미스터 지바고의 노래였습니다. 이소영 씨가 백디 분발하셔야겠어요. 오늘 러브레터에서 콩 사연이 왔는데 어떤 분이 백인천의 새로운 길 신청한다고 해서 저 혼자 엄청 웃었어요. 백인천이 누군가요? 예, 옛날 야구 감독 이름이죠. 백인천 감독님도 가끔 어떤 분이 임백천 감독님 그런데요 얘기 들었어요. 엄금녀 씨군요. 저희 집에 제비집이 있는데요. 남편이 페인트 칠하려고 보니까 제비집이 너무 천장에 붙어 있어서 걔네들이 깰까 봐 붓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요. 순간 새끼 네 마리가 먹이 주는 줄 알고 머리를 들어서 제비 아가들 머리가 하얗게 염색이 됐답니다. 다행히 다음날 올려다 보니 원상복귀 돼 있어서 마음을 놓았대요. 남편이 마음고생했다 그래요. 아유, 조심하다 보니까 그죠. 엄금녀 씨, 남편한테 제가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씨가 천이 오빠는 콩밥 좋아하시나요? 아, 왜 저한테? 강남콩, 완두콩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강남콩이 파실파실하니 더 맛있지요 하셨습니다. 예, 콩밥. 뭐 콩밥뿐만이 아니라 잡곡 들어간 거 저 잘 먹습니다. 김병국 씨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과연 누가 울고 누가 웃을지 하셨네요. 예, 4강전 얘기죠. 지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또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야, 유럽 팀 세 팀, 남미 팀 한 팀인데 과연 어떤 팀이 어느 나라가 우승을 할지 여러분들 지금 내기하고 계시죠? 네. 7월 19일 일요일 날 그 미국의 뉴저지에서 이제 결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3, 4위전 먼저 하고 이제 결승전을 할 텐데 참 어떤 나라가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카린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김경희 씨군요. 여름이 실감나는 소리가 바로 매미 소리예요. 출근길부터 나무에서 매미가 합창을 하더라고요. 아, 여름이 많네 하면서 덥지만 즐기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김경희 씨. 그래요. 어차피 여름 우리가 글쎄 이게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더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덥겠죠. 지금 사실 장마 기간인데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더우니까 김경희 씨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계형 씨군요. 지금 이어폰 꽂고 걸어가다가 경적 소리 못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하고 가시네요. 속상해요. 박계형 씨. 거리에 걸으실 때 이어폰 꽂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씨, 빡디 너무 더워요. 더워요 진짜. 빡디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더위에 옆집은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2주째 드릴 소리며 뜯고 부수는 소리가 나요. 스트레스 받네요. 어디로 피신 가고 싶어요. 아유 힘드시겠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한여름에 수리를 하신대. 제가 임경숙 씨한테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음악에 집중하면서 더운 것도 조금 잊으셨길 바랍니다. 2부에서도요 덥다는 생각 잠시 잊으시게 좋은 음악을 준비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잭슨 브라운이 노래하는 Running on Empty란 노래예요. 나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어. 너무 지쳤지만 내 꿈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어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가 높게는 36도까지도 올라 있습니다. 차도 여름철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도로 고장난 차 소식도 꾸준해서 영동선 강릉 쪽 안산 4차로와 갓길, 또 용인 휴게소 부근 3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인천 쪽은 강원권인 둔내 터널 부근 1차로 작업 때문에 면옹부터 크게 더디고 이후 서안산 3차로 역시 고장난 차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강원권을 지나는 또 다른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내촌 1터널을 나온 지점 1차로에선 터널 보수작업이 한창이라 뒤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쪽 경부선 안성 분기점 1, 2차로 모두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도 구리 쪽 강변북로는 천호 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올림픽 대교부터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예. 아,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2부 시작하는 곡. 첫 곡은 연주곡이었죠. 제일교포세요. 양방원 씨. 네, 의사이고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인데요. 아, 프론티어라는 제목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는 직접 본인이 연주했고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또 밴드 이렇게 다 협연을 한 겁니다. 중간에 나오는 악기가 여러분들 어떤 악기인 줄 아세요? 우리 전통 관악기인데 태평소가 나왔죠. 에이. 우리 홍정환 씨가 풍악을 울려라 얼쑤 하셨어요. 설점식 씨도 가을 풍요로운 들판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가 제일교포 양방원 씨가 곡을 만들고 같이 협연한 프론티어로 오늘 월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2부 출발합니다.

0: 나른한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해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로 만나고 있고요. KBS 콩앱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듣게 된 날씨 특보가 있죠.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게 생겼어요. 이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 특보 체계를 개편했다는데요. 처음으로 도입한 최상위 경고 단계예요. 그냥 오늘 엄청 덥네 수준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위험할 정도의 극한 더위를 나타내는 단계랍니다. 예, 최상위 경고 단계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경북 경산 또 포항 지역에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죠. 예. 날씨가 아주 고약해질수록 특보에 붙는 경고 순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는 일상이 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거의 자연재해 수준이니까 정말로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DJ 천이는 2부에서도요 시원한 선물 시원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 온도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황주영 씨가 부엌 창 너머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초등학생들의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네요. 애들은 더운 걸 모르는가 봐요. 아름다운 소리라서 듣는 저 행복합니다만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하셨죠? 예, 황주영 씨,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아는 분이 밖에서 일하시고 더워하시면 그쪽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서정우 씨, 백천영님,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 보수공사 중입니다. 해가 떴다 비도 왔다 덥고 습하고 자재까지 또 잘못 와서 진도도 안 나가고 지금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네요. 석탄 먼지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공부 좀 잘할 거라는 후회만 됩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서정우 씨, 시원한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 선배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나이 지긋하신 어떤 분이 기타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지금까지 뭐 2천만 대 이상의 기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얘기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몸을 써서 네, 일을 해서 기타도 만들고 그 기타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거 그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몸을 써서 일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좋은 일입니까? 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기 전에요. 저희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감주 준비하고요.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스부

0: 아이언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이긴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두 곡이 같은 내용입니다. 8540님의 신청곡 Dion Warwick and Friends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듣고 왔어요. Dion Warwick은 뭐 미국의 전설의 소울 가수죠.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엘튼 존, 스티비 원더, 또 소울의 여제라는 글래디스 나이트, 이렇게 네 사람이 불렀죠. 에이즈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싱글을 냈는데요. 8540님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우리

진정한 친구니까. 이어서 미규엘 리드맨 블루스 소울 밴드 아틀랜틱 스타가 노래한 Always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수박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 위해서 시원한 수박 주스 지금 무한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김수경 씨가 비가 올 것처럼 어둑어둑해지더니 병아리 오줌만큼 흘리고 해가 또 장렬하네요. 백천님 옷 컬러가 파도를 품은 듯합니다. 시원하시군요. 파란색. 수경 씨한테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57님 택배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날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노순자 씨, 저는 얼음 목걸이 두 개 차고도 땀을 줄줄 흘리는데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요. 아유 순자 씨,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3990님한테도 드릴 거예요. 백천영님, 저 평택에서 시내버스 운행하고 있는 55세 청년 김병일입니다. 어제 오늘 더워서 승객들이 힘들어하시네요. 시원해지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좀 쉬는 시간에 보내신 것 같죠? 우리 김병일님한테도 수박 주스 선물로 드립니다. 대개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하고 또 정비하시는 분하고 나누어져 있죠. 정비하시는 분들 정말 더울 거예요. 그죠? 1379님 보세요. 버스 정비하는데요. 본인만 열어도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진짜 더우시겠습니다.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대개 이제 엔진도 봐야죠. 브레이크, 변속기, 뭐 전기장치 많죠. 점검할 게. 또 안전을 위해서 그죠. 자 이분들께 수박 주스 드리고요. 한 분 더요. 김진태 씨. 백천영님 저는 아직 집에 에어컨 덮개도 벗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선풍기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셨는데 식구들이 없나 봐요. 제가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행잉 탑 준비해요. 뭐 현대 아이돌 그룹의 원조 보이밴드죠. 그야말로 뉴 키즈 온 더 블록. 우린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갈 거예요 라는 노래고요. 5838님의 신청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케이티 페리의 노래 Chain to the Rhythm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린 익숙한 일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변화를 위해 함께 움직여보자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영화 탑건의 대표 OST죠. 데인저 존을 준비합니다. 케니 로긴스의 음악이죠. 이제 위험구역으로 들어간다. 한계를 넘어 최고를 향해 날아가자라는 노래인데요. 그 이 데인저 존은 조지 모르더가 작곡을 했죠. 유명한 작곡가. 케니 로긴스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든 그러니까 킹 오브 뭐 무비 사운드트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노래는 조지 모르더가 만들었습니다. Look Kids on the Block, Hanging Top, Katy Perry의 Chain to the Rhythm, Kenny Loggins, Danger John.

케니 로긴스 데인저 존. 네, 지금 전국이 데인저 존이네요. 그야말로 그죠? 케이티 페리의 Chain to the Rhythm, New Kids on the Block, Hanging Tough 세 곡이어 듣고 왔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엄혜영 씨가 작은 오빠야 생축성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불러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DJ 천이가 직접 만든 축하송입니다.

이거 저작권협회에 등록 안 한 노래거든요. 어디서든 언제든 여러분 뭐 친구들 모임에서도 부르시고 가족들 잔치에서도 부르시고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수 씨, 저는 중식 장사합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남편은 늘 모르네요. 쉬는 날이라 기대했는데 아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김시자 씨, 김간의 셋째 딸 김미숙 언니 생일 축하해 주세요. 가게 일도 하고 바쁘게 사는 모습 존경합니다 하셨고, 신순덕 씨는 제 생일입니다. 이 무더위에 날 나으시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일하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사랑만 주고 가신 엄마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김장세 씨,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가 1도 없네요. 백디가 제 이름 불러주면 왕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황영주 씨, 저희 동반자이자 연인인 정하윤님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5134님은 우리 아들 임성재 생일 축하해 주세요. 무더위에 태어나서 힘들었어요. 엄마 김선희 하셨습니다. 엄마가 더 힘드셨죠. 1977님 사랑하는 손녀 엄진안의 생일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돼서 첫 발령 받았는데 남자 중학교 2학년 담임이 됐어요. 아우 사춘기 한참이잖아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많은 응원 보냅니다 하셨어요. 9777님은 홍정화 씨인가요?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 소희 씨 생일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하셨고, 1531님은 남편 김성식 씨 생일, 4919님은 친구 윤순영 씨 생일, 박명진 씨는 큰아들 생일 축하하셨는데 이름이 없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센 씨, 하윤 씨, 송재 씨, 진한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현주 씨가 리언 라임스의 How Do I Live 청하셨죠? 좋은 노래죠. 리언 라임스는 미국의 컨트리 팝 가수입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까요? 당신은 내 삶의 이유예요. 사랑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현주 씨한테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같이 듣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예, 이현주 씨가 청하신 리언 라임스의 How Do I Live 이어서 구문서 씨가 다라세카다의 Angel Queen 청했죠. 예, 같이 듣고 왔습니다. 구문서 씨한테도 수박 주스 보내드릴 거예요. 다라세카다 노래 들으시면서 김윤숙 씨가 닐세카다 생각난다고요. 네, 닐세카다의 딸이죠. 네, 다라세카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천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윤희 씨, 경북인데 너무 더워요. 불옆에서 알바하는 아들이 힘들었는지 원형 탈모까지 생겼어요. 아들 응원해주고 싶어요 하셨죠. 아유, 그랬군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겠네요. 7824님 대학생 아들이 방학이에요. 아이 점심 챙겨 먹이느라 매 끼니 가스레인지 불 앞에 서 있지만 남편과 큰아들이 1년 365일 시원한 신발 시원한 옷 한번 못 입고 나라 지키는 직업을 가져서 더워도 덥단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셨네요. 아유, 군인이시구나. 7824님 제가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애경 씨군요. 시골에서 가지고 온 야채로 고구마 줄기 볶음, 깻잎 순 볶음, 가지 무침, 오이 무침, 호박나물 만들었는데 와, 여러 가지 하셨네요. 하나도 어려울 텐데 땀 범벅입니다. 친정엄마께서 직접 농사 지어서 주신 거라 맛나게

만들어 보았네요. 만나다고 전화드려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혜경 씨. 애경 씨가 이렇게 그걸로 만드시는데 힘든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애경 씨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9295님은 시원한데 계시네요. 백디 여기 골프용품 가게예요. 더워서인지 손님이 없네요. 손님들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니까 놀러 오세요 하셨습니다. 시원한데 계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낮 12시에 인백션의 백뮤직 계속됩니다. 오늘 끝곡은 그 락밴드죠. 포리노의 초대 보컬리스트예요. 루 그램이 노래하는 Just Between You and Me란 노래입니다.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길 바래라는 노래예요. 이루 그램 목소리 들으면 그 I Wanna Know What Love Is 그 노래 생각날 거예요. 루 그램의 Just Between You and Me 들으면서 내일 낮 12시 약속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이 기승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과 면원에선 각각 1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만종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반대 강릉방향 둔대에서 동군포 쪽으로 정체인데 동군포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촌에서 인제까지 2km 구간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반대 서울방향 내촌 나들목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서 작업 중인 동홍천에서 2km가량 밀리고요. 이후 쭉 수월하다가 서종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트로트. 반짝이 5462님께서요. 응디, 저희 회사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오늘 모두 출장 가고 배달 가느라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요.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무섭네요. 응디 라디오 볼륨 최대로 높이고 함께 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아, 장난 좀 쳐봤어요. 너무 놀라신 거 아니죠? 괜찮으세요? 원래 여름에는 냥냥특집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에? 근데 우리 반지분들 놀라시면 안 되니까 장난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상큼 발랄하고 씩씩한 응디로 돌아올게요. 자, 응가한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소유 박세미의 뭔들 못하겠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5462님께서 혼자 계시니까 조금 무섭다고 5462님 뒤에 누구야 황만웅님께서 응딘 장난쳐도 너무 귀여워 사랑스럽네요 정말요? 안 무서워요? 여물정님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듣고 있는데 응디가 귀신 흉내내니까 아빠가 이쁜 귀신은 안 무섭고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엄마가 아빠 등 때리려고 하셨어요. 등짝 안 돼! 자 우리 반짝이분들 혼자 계시고 같이 계시고 여럿이 계시고 자 지금 어떻게 핸드폰 어디에 두셨어요? 다들 핸드폰 쥐고 계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계속 진행되거든요. 반제분들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서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이벤트 진행해야죠.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이거예요. 트로트 속 보물찾기 숨은 소리를 찾아라. 오늘도 어떠한 노래에 보물 같은 효과음을 숨겨놨어요. 어떤 소리냐고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와 시원합니다. 아 발 담그고 싶다. 시원한 파도 소리예요. 그쵸? 응. 어, 나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볼게요.
1: 아우, 시원해. 수영하고 싶다.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예. 은비트 들으시다가요,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들리면 그 순간 바로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반지분들 주말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셨는지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10분께 편의점 1만 원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는 아이스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빛나는 초대석 마련돼 있죠. 주인공은 트롯 신동들 김태연 양, 이수연 양과 함께합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2: 쇼리 신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길려원의 사랑의 거리였습니다.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요.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 사연 만나보고 10분 뽑아서 편의점 1만 원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 소개되신 다른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6487님께서 파도가 들어간 노래를 보내라고요. 정답 해운대 연가. 아니 그 원래 파도 소리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1부에 들려드린 노래 중에 그 저희가 임의로 그러니까 PD님께서 일부러 파도 소리를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노래 중에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 파도 소리가 원래 들어가 있는 노래를 보내려면 너무 힘들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원래 기존의 노래에 저희가 아까 들려드렸던 그 파도 소리를 넣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노래 지금 듣고 있는 노래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6831님께서 응디 요렇게 귀여운 아기 보신 적 있나요? 태어난 지 48시간 된 아가입니다. 주말에 제가 할매가 되었답니다. 응디의 청취율 조사 1등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세요. 사랑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그랬죠 그랬죠. 눈 떴어 눈 떴어. 아 지금 태어난 지 48시간 된 아기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손주 손주. 아유 어떡해요. 너무 이뻐서. 아유 일단 엄마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가 낳느라고.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눈을 좀 빨리 뜬 편 아니에요?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한 4, 5일 정도까지 눈을 안 떴는데 눈을 계속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뜬 거 좀 보자 눈 좀 떠봐 이러면서 계속 그랬었는데 눈 빨리 떴다. 얼마나 이뻐요. 이제 잠도 잘 못 잘 텐데 화이팅입니다. 3735님께서 응디 더워도 너무 덥네요. 어제 늦은 오후 가까운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왔어요. 라면이랑 문어 데쳐서 먹고 마무리로 부추전으로 마무리했어요. 아직 물에 들어가면 발이 시리지만 잠시나마 힐링하고 왔네요. 사진 두 장 있습니다. 우와 진짜 제가요 문어 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에, 문어 숙회. 아, 너무 맛있겠다. 원래 저기, 와, 뭐야. 지금 반지분들 혹시나 지금 점심 못 드신 분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와, 저, 캠핑 때 쓰는 저 냄비. 저거. 에? 와, 저 돌멩이 위에서 버너 딱 해가지고, 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거 냄비에다가 저거 라면 지금 와 기가 막힙니다. 원래 라면은 뭐 많이 안 넣고 기본 그것다가 또 어디 놀러 가서 특히나

붙여가지고 먹으면 계곡에서 먹으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아, 안 되겠다. 나도 계곡 가야지. 라면 챙겨가지고 계곡 가야겠어요. 7776님께서 응디 저는 주말에 여든이 넘으신 시어머님 염색해드리고 용돈 받았어요. 염색도 해드리고 머리까지 감겨드렸더니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너무 시원하다면서 날아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유, 최고의 며느리는 맞네요. 응? 염색은 뭐 해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머리까지 감겨드렸어요. 와, 어머니 그냥 아주 효도 제대로 하셨네요. 7947님께서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결혼 승낙 받으러 가서 드디어 결혼 승낙 받고 왔습니다. 어머머,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이제 웨딩 가나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 이제 그러면 결혼 승낙 받았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상견례도 잡아야 되고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반지도 보러 가야 되고 드레스도 보러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응?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승낙받는 그 기분. 이 진짜 얼마나 행복하세요. 결혼 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것도, 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우리 반제분들이 또 결혼 전문가예요. 또 힘드신 거 있으면 우리 반제분들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곡 중에 취사가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또 계곡도 또 여긴 취사가 안 됩니다. 뭐 취사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잘 골라서 다녀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노래 들으시다가 파도 소리 들리면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노래 듣고 오죠. 이루네의 이보시게.

이루네의 이보시게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정직함님께서요. 주말에 아내랑 처형이 부산 놀러가서 5살, 7살, 8살 조카랑 12살 우리 딸 육아했습니다. 놀아주고 밥해 먹이고 간식 챙겨주고 진짜 하얗게 불태웠더니 오늘 출근해서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하루가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5살, 7살, 8살, 5살 한 명도 힘들 텐데. 5살, 7살, 8살, 그리고 12살. 와, 어떻게 놀아주셨어요? 이거 뭐, 이거 그냥 까꿍 한 번, 아니 까꿍도 안 통하겠네. 그냥 안아서 돌려주는 거 한 번만 해도 그 다음날 몸살 날 텐데.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플 텐데. 5145님께서 저는 주말에 카페 가서 팥빙수 먹었어요. 1분도 안 돼서 순삭해서 한 개 더 시켜 먹었어요. 팥빙수 값이 밥값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요즘 팥빙수 값 비싸요. 팥이 비싼 건지 얼음이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팥빙수 하나 먹기도 또 비싸요. 아 근데 요즘 또 이게 요만큼 이렇게 다들 소식가라 그런가 요만큼 줘가지고 근데 또 큰 거 시키면은 혼자 먹으려면은 또 다 못 먹으니까 작은 거 시키면 살짝 모자라고 큰 거 시키면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빨리 못 먹으니까 너무 많고 자 애매합니다. 그래도 잘 드시고 오셨어요. 이제 카페 가서 팥빙수 먹을 계절이지요. 온세미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주말에 저는 초등학생 아들이랑 둘이 안동으로 당일치기 여행 다녀왔어요. 역사 좋아하는 아드님이라 하해마을을 시작으로 병산 서원, 도산 서원 돌면서 뜨거운 주말을 보내고 왔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와 역사를 좋아하는군요 아들이. 와 이것도 그 좋아하면은 나중에 그 이찬원 씨처럼 이찬원 씨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역사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왜 사전이라 그러잖아요. 사전, 인간 사전.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마수정님께서 응디 자두 따다가 더위를 먹었는지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남편이랑 병원 왔어요. 병원에서 집에서 쉬라는데 자두는 지금 안 따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정말 더운 날씨가 너무 야속하네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이 몸에 냉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듯이 더위를 먹으면은 최대한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좀 시원하게 하고 계시고. 아 이거 지금 자두를 지금 따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약 같은 거 없대요? 더위 먹으면 약도 없다 그랬나? 그게 더위인가? 아 어떡해요 시원한 거 좀 드시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아 근데 그래도 집에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쉬세요 그냥. 남편분한테 조금 고생해달라고 하고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건강이 최고다 보니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우 이게 더위 먹으면 머리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는군요. 그럼 나 어제 더위 먹은 거구나.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그늘에서 쉬면서 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자 잘 쓰시고요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 건데요. 자 이번에 나갈 노래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송가인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아. 때는 4월 23일이었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눈도 못 뜬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발견하고는 내가 집에 데려왔거든. 그리고 딸한테 연락을 했지.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의 고양이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0: 우리 냥이 벌써 일어났어? 배고파? 언니가 맘마 줄까? 냥아. 언니는 그냥 출근 안 하고 하루 종일 우리 냥이랑 놀고 싶다. 뭐라고? 우리 냥이도 그렇다고? 그럼 딱 10분만 언니랑 놀까?
1: 놀긴 뭘 놀아? 어? 얼른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 그냥 너 요즘 그냥 매일 지각하는 거 다 알아. 빨리.
2: 양아, 언니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엄마한테 오고요. 언니는 빨리 씻으라고 그러자.
1: 빨리 해 그냥. 양이 엄마 주고 너 빨리 씻어.
0: 우리가 헤어져야 다니. 너도 슬프지? 언니도 슬퍼?
1: 야! 너 빨리 그냥! 엄마는 네가 매일 지각을 해서 슬프다, 어? 얼른 출근해서 일하고 와! 아무튼 너 그리고 돈 좀 아꼈어, 어? 양이 이뻐하는

0: 건 좋은데 택배 좀 그만 시키라고. 알았어?
1: 응, 오늘도 택배 많이 올 건데 이따가 양이 잘 챙겨줘. 알았지?
0: 그리고 그날 오후 띵동. 아유, 택배가 또 왔어. 이번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 침대. 침대를 샀다고? 띵동. 뭐야 이거? 택배가 또 왔어.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 배변통? 이랬. 띵동 띵동 띠르르르르 띵동. 뭐 또 이렇게 많이 샀어? 아주 그냥 너 내가 태어나고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돼. 집에 그냥 고양이 용품이 그냥 쌓여있어 그냥. 어? 냥아, 어, 니네 언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 많은 택배 중에 어떻게 된 게 엄마 주의 선물은 하나도 없는 거지? 와우, 와우. 어구, 뭐라고? 아하, 너무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늙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하,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거 우리 냥이밖에 없냐. 냥아, 엄마가 오늘부터 많이 웃을게. 우리 냥이 보면서. 아무튼 그냥 따다 너는 그냥 이따가 보자. 그냥 아주 그냥 집에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기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장하운의 부뚜막에 올라간 얌전한 고양이였습니다. 오늘은 차희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고양이를 데리고 왔더니 딸이 아 고양이한테 빠져가지고 택배를 고양이 침대, 고양이 배변통, 고양이 간식 뭐 엄청 많이 시키나 봐요. 근데 따님한테 나 고양이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구구리죠. 이러면서 어머니도 고양이한테 아주 빠지신 것 같던데. 김두리님께서, 제 조카도 고양이 두 마리 길에서 데려다 키우는데 정말 착해요. 제 친구도 길냥이라 그러죠. 길에서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비 오는 날 엄청 울고 있어가지고 요렇게 박스 하나 구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엄청 오랫동안 키우다가 얼마 전에 그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가서 제 친구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착하고 너무 이쁜 짓 많이 하고. 아유 참이 마음이 아파요, 그쵸? 이상부님께서, 응디 어쩜 고양이 소리까지 잘 내실까요? 소리도 못 내는 게 없으셔요. 아 그럼요, 고양이 소리 또 전문이죠. 고희경님께서, 예쁜 주인님이 있어서 양이는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받는 거 알죠. 그 동물들도 다 알아요. 김두래님께서, 아따, 어머니도 고양이도 사랑에 빠지셨구만요. 그러니까요. 딸만 빠진 게 아니라 어머니도 빠지셨구만요, 뭐. 미숙아님께서, 우리 딸 집에도 냥이가 있는데요. 출근길에 배웅하고 퇴근길에 마중 나오고, 잠잘 때도 딸 베개를 하고 자요. 고양이도 가족이라네요. 맞아요, 가족이죠. 우리 반려견, 반려모, 묘, 다 가족이죠. 근데 진짜 요즘 고양이들은 옛날처럼 새침하게, 이러면서 막 자기만 이렇게 자기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진짜, 고냥이, 고냥이? 개냥이? 개냥이라 그러죠. 진짜 마중 나오고, 애교도 부리고, 같이 누워있고. 진짜 요즘, 고양이들 너무 예뻐요.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김용빈의 가버린 당신, 손비나의 애가

은간의 비난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빈의 가버린 당신, 손미나의 애가타 듣고 왔습니다. 반짝이분들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맴맴님께서요. 이건 비밀이에요. 주말에 썸 타는 친구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삼겹살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이러면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손은 잡았어요. 어머머머머. 사귀자는 말도 없이 손을 잡는다고요? 진짜, 옛날에는 우리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우리 만날까? 우리 사귈까? 이런 건 무조건 필수였는데 요즘은 에이 낯간지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이미 만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면 좀 약간 곤란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썸인지 사귀는 건지 썸이라도 손은 잡잖아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손잡았다고 꼭 우리 썸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당황. 그래도 우리가 기념일이란 게 있듯이 날짜를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것도 있어야죠. 확실하게 해두라고 하세요. 맴맴님. 나는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다고.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도 편의점 1만원 쿠폰 받으실 수 있는 후보가 되셨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홍지윤의 미스터 이유.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비난을 트로트 1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할게요. 정답곡은 바로 송가인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이렇게 요즘처럼 더운 날은 계곡 생각 간절하죠. 깨끗하게 이용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셔도 깨끗하게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2부에는 이수영 김태현 양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 겁니다. 애녹의 고고씽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작업과 사고 등 돌발 구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에서 면원까지 5km 구간 막히는데요.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후 수도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작업 중인 동홍천 부근에서 8km 구간 막힙니다.

이후쭉 수월하다가 강촌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영동나들목에서 금강 쪽으로 3km가량 정체인데 아침부터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선 추돌 사고 발생해서 뒤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임영웅의 일소일소 일로일로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트롯 귀요미들 이수연 김태원 양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자, 반장님분들 제가요 오늘 모신 분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지구상에서 사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 서원이 빼고 제일 귀여운 공동 1위 여자 가수예요. 아, 트롯 요정, 트롯 귀요미, 트롯 신동, 트롯 공주들 김태연 양, 이수연 양과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성.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라고 부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1: 네.
0: 반짝이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먼저.
0: 누군 먼저 아무나
3: 먼저 하세요.
0: 네, 수현 양 먼저.
1: 네, 반짝이 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선녀 미소천사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태연 양.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피트 세 번 출연인 국민호랑이 김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태연이야, 빛나는 트로트의 세 번째 출연이에요.
4: 맞습니다.
0: 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4: 네.
0: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4: 네.
0: 그리고 드디어 중2에.
4: 맞습니다.
0: 어떻게, 오늘 기분 어때요, 혹시?
4: 오늘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0: 아, 상당히 좋은 거 맞습니까?
4: 네, 좋습니다.
0: 혹시 사춘기인가요, 지금?
4: 아니죠, 전 사춘기는 안 왔고요.
0: 안 왔어요?
4: 왔지만 저는 좀 착하게 왔습니다.
0: 아, 착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4: 지나갔고, 중2병도 네. 지나간 것 같습니다.
0: 아, 지나가서 지금 중2인데?
4: 예, 예.
0: 지나갔다고요?
4: 이제 곧 저 중3대거든요?
0: 오, 그러니까 다 컸다 이거지?
4: 그때 다 컸다 이거죠.
0: 아, 좋습니다. 그리고 수현 양은 작년에 스튜디오에 큰 문을 열고 아장아장 걸어왔는데 어떻게 벌써 키가 이렇게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 네,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 되었습니다.
4: 어리다 어려.
0: 어머머 어머머. 태연 양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4: 왜냐면은 제가 초 6학년 때 여기 왔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어린 거예요.
0: 아기라고 해요, 수현이 형한테?
4: 네.
0: 본인도 아기인데, 내가 봤을 땐.
4: 그 쪼꼬미잖아요, 애가. 쪼꼬미를 이제 좀 변화시켜가 쭈꾸미라고 제가 부르죠.
1: 네, 제 귀여워. 별명이 쭈꾸미가 되었습니다.
0: 아, 귀여워. 아, 서로 별명도 붙여주고 좋습니다. 우리 태연이 형이랑 수현이 형이랑 같은 회사 식구가 되었대요.
4: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수현이 형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태연이 형이 들어갔죠.
4: 네.
0: 어때, 수현이 형?
4: 네.
0: 쪼꼬미지만. 태연 양한테 언니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줬어요?
1: 아니요, 언니는 워낙에 저보다 선배님이고 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뭐 제가 조언을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에, 그랬어요.
1: 네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신데 양미수님께서 이수연 양, 김태연 양, 미소 천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숙님께서 태연이도 이쁘고 수연이도 이쁩니다. 남재인님께서 김태연 양 출연한 데서 밥 먹다가 달려왔어요.
4: 아, 감사합니다.
0: 김호선님께서 난 수연님이 노래하면 눈물이 나요.
1: 감사합니다.
0: 아, 맞아요. 수연이 형 노래하면 눈물이 나요.
4: 크라임.
0: 자, 키가 좀 클 것 같아요, 두 분 다.
4: 맞습니다.
1: 맞습니다.
4: 몇 센치 크셨죠?
0: 몇 센치 컸어요, 수연이 형?
1: 저는 원래 나왔을 때 한 147 정도?
0: 오,
1: 148 정도라고 생각을
0: 응.
1: 그 정도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0: 네, 지금.
1: 지금은 153입니다.
0: 153 벌써?
1: 네, 제가 쑥쑥 크고 있습니다.
0: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박이다. 153이라고요?
1: 네네.
0: 태연이 형은요? 지금 몇 센치예요?
4: 사실 이게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 게
0: 네.
4: 주자로 됐을 때는 164cm가 나왔거든요.
0: 어머머머머머머 많이 크네.
4: 근데 네. 163cm인 것 같습니다.
0: 163 그건 뭐 163이나 사나?
4: 그쵸.
1: 네.
0: 그 크다. 일단 응가보다 크다. 제가 160이거든요. 저보다 넘으셨어요. 근데 수연 양도 저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이
4: 맞아요.
0: 상태로라면.
1: 네.
0: 키가 아, 요즘 친구들 키가
4: 저도
0: 커요.
4: 이 나이 때 한,
0: 저도 이 나이 때
4: 자꾸
0: 어른 척 할래요. 자꾸 어른 척 할 거예요.
4: 아니 이때 한 네. 7cm 제가 컸거든요.
0: 네.
4: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연님도 100% 그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0: 하, 키가 요즘 큽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지금 키가 다 컸는데 불안해요. 다들 키를 따라잡고 있어가지고. 자, 두 분 다 함께 할 건데 이 코너를 시작해야 본격적인 수다를 떨 수 있어요. 자, 30초 셀프 홍보 타임.
4: 와! 홍보.
0: 역시 리액션이 좋습니다. 자, 30초씩 시간을 드리면 알차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알고 계시죠?
4: 네.
0: 네. 누구부터 할래요?
4: 자,
0: 수연, 누구? 김태현 님부터 한다고요?
4: 네! 그래 되고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언니부터 하세요.
4: 아, 네.
0: 예.
4: 아이고, 떨리네.
0: 예. 김태현 님 시작합니다. 30초 주세요.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호랑이 김태현 아니고 김태연이고요. 오늘 이렇게 은비트에 세 번이나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중3 때 또 나오고 싶습니다. 신곡이 나온다면 우리 간언니께서 저를 꼭 불러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간언니 애기 낳은 거 너무 축하하고 너무 사랑하고 현우 형부도 너무 사랑하고 오늘 은비트 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 남았어요. 뭐 하는
4: 거예요? 아, 남았다고요? 거야,
0: 지금? 아, 진짜
4: 딱 적당한 말과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0: 적당한 말과 필요한 말만 했는데 남았다고. 일단 시간이 남았어. 그리고 갑자기 애기 축하한다고 현우 형부 사랑한다 이런 말 왜 하는 거지? 할 말 없는 거죠?
4: 아니죠.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잖아요. 명칭이 네. 은가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언니에 대한 예의를 딱 지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아유, 못 이겨, 못 이겨.
4: 중2 듣고 계시죠, 현우 형.
0: 예. 그리고 신곡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4: 아니, 불러주시면 저는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다.
0: 아유, 불러주는 거 말고 무조건 김태현 형이 여기에 그냥 신곡 나오면 오시면 돼요.
4: 아, 알겠습니다. 에. 오겠습니다.
0: 진짜죠?
4: 네.
0: 분명히 약속했어요.
4: 네.
0: 딴 데 가서 신곡 먼저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4: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0: 그리고 맨 처음에 의아했던 게 김태현 아니고요. 김태현이라고 그랬는데 김태현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4: 맞아요. 제가 미스트로 국민 투표 때도 네. 김태현으로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0: 아, 그랬구나.
4: 현역광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태현이 아니에요. 김태연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태현입니다. 라고 들리는구나.
4: 맞아요.
0: 여러분 김태연입니다.
4: 맞아요.
0: 얼마나 이쁜 이름이에요. 유소희님께서 저희 딸 쌍둥이도 6학년인데 키도 비슷비슷하고 너무 귀여워요. 우리 딸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딸도 결국은 또 이렇게 클 텐데 언젠가는 둘 보면 너무 이뻐 죽겠어. 문종수님께서 태연공주 너무 똑 부러지는 자기소개 좋아요.
4: 감사합니다.
0: 똑 부러졌대요.
4: 감사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연양

0: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열리네요.
0: 아, 자 30초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민선녀 미소천사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겐 저희 공식 팬카페 올리언 분들께서 지어주신 할매국시 먹으면 놀아보세라는 구호처럼 저에게는 할매국시 놀아보세 이렇게 저의 두 곡의 타이틀곡이 있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또 저는 미역국에 메추리알을 섞어 먹는 조합처럼 특이한 음식 조합을 찾고 다니는 소녀이고요. 또
0: 어머,
1: 끝나버렸네요.
0: 끝나버렸어.
1: 소녀입니다.
2: 아니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0: 난 너무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 네. 또 뭐가 할 얘기가 있었어요?
1: 아니요, 은비트 사랑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0: 근데 앞에 뭐라고 한 거예요? 국민 손녀 그 다음에
1: 미소천사.
0: 아 미소천사.
2: 맞아요, 미소천사 맞아요.
0: 맞아요.
2: 이 눈웃음이 백만 불짜리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국민 손녀구나. 할매국시 놀아보세 이 두 곡을 밀고 있고요. 둘 다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미역국에 뭘 좋아한다고? 메추리알.
1: 미역국에 메추리알 장조림 이렇게 섞어서 함께 먹는 조합을. 제가
0: 약간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장조림이 약간 짭조름하니까 그쵸? 미역국 간이 조금 싱거울 때 그거를 넣어서 먹으면 짭조름하니
1: 맞아요.
0: 간이 딱 되는구나.
1: 맞아요.
0: 거기에 밥도 말아 먹습니까?
1: 함께 말아 먹죠.
0: 그리고 김치 먹어요?
1: 김치는 많이는 안 먹는데 한 번씩.
2: 야채를 안 먹어요.
0: 제가 예전에 맞아요 수연님 만났을 때 김치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연양한테 뭐 혼낸 건 아니지만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이뻐지지 하면서 막 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먹기는 해요.
1: 지금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1: 맞아요. 저도 요즘엔 김치에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0: 미역국 한 입 먹고 김치 한 입 먹으면 그게 최고의 조합이에요.
1: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그리고 총각김치. 총각 알타리 뭐 이런 거.
2: 아, 그런 너무
0: 거
2: 너무 엄마 같아.
0: 아, 왜 이러는 거예요?
2: 너무 이모 같아.
1: 이모 같아.
0: 채소. 네. 김혜수님께서 미역국 저도 좋아해요. 미역국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그 몸조리할 때 미역국을 원 없이 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두 분 환영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두 분 오신다 그러니까 노래 들을 수 있겠네 라고 해주셨거든요. 라이브 한 곡 청해드릴 건데 태연 양 먼저 해볼까요?
3: 좋습니다.
0: 뭐 불러주실 거예요?
3: 아, 이 곡은 신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곡인 것 같기도
0: 신곡이죠.
3: 합니다.
0: 네. 5년 동안 신곡이래요. 트로트
3: 가수. 아, 맞아요. 아, 그래도 이런 대로 뜰 때까지 신곡이라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3: 감사합니다.
0: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반주분들께서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받아보세요. 자, 주제는 내가 사춘기였을 때입니다. 우리 태연 양 사춘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춘기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자, 나도 사춘기 땐 이랬었지 하고 경험담 한 번씩 털어놔 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려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태연양의 빨주노초 파남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아즈노츠 파남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수연이 형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김두리님께서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상큼 발랄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5715님께서요.
1: 네, 태연양 이 노래 무조건 대박 예감입니다.
0: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1: 너무 좋습니다.
0: 김혜수님께서 아이고 야무지고 똑소리 나네. 김진태님께서요.
1: 네, 너무 이쁘네요. 오늘 제가 운이 좋네요. 라이브도 듣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뻐요 이뻐요 이뻐 죽었어요. 네,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질문을 통해서 두 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볼게요. 일단 외치고 시작합니다. 이수연, 김태연의 솔직 토크. Yes or no? 첫 번째 질문. 수연양, 태연양.
1: 네.
0: 함께 현역강 3에 출연했잖아요.
2: 네.
0: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았을 거예요. 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현역강 3를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Yes or no? 하나, 둘, 셋.
2: No.
1: No. 너무 바로 맞죠.
0: 제가 그 두 분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연 양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친구예요.
2: 네.
0: 근데 수연 양은 되게 수줍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연 양은 수줍게 no 이러고 해주셨고 태연 양은 아니요 no. 왜? 힘들어서?
1: 네, 힘들기도 하고.
0: 네.
1: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0: 그랬죠.
1: 보니까 그렇습니다.
0: 잠을 잘 못 잤어요?
1: 네, 이제 이걸 너무 걱정이 돼서. 되고 부담이 되니까.
0: 그랬구나. 네,
2: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잠을 안 재우세요.
0: 어머머머머머 연습하고
2: 선곡이 저는 맞습니다.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0: 맞아요. 이게 경연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노래 부르지 저 노래 부르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다 상의학 하에 모두가 오케이가
2: 맞아요.
0: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그걸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노래 하고 싶다고 해서 못하거든요.
1: 제가 낮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선곡 미팅을 했었어요.
2: 맞아요.
0: 그게 제일 힘들어요.
1: 며칠 동안 해요.
0: 맞아요.
1: 네.
0: 진짜 그러다가 심지어 곡을 못 고르면 경연 노래 부르기 3일 전에 결정이 나가지고 연습할 네. 시간이 이틀밖에 없고 막 이렇잖아요.
1: 맞아요.
0: 아, 그랬구나.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태연이 형 잠은 잘 잤어요?
2: 잠은 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태연이는 또 잠은 또 잘 자요.
2: 잠은 잘 잤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0: 맞아요.
2: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미스트롯 때는 어려서 그냥 노래 그냥 부르고 했는데
0: 그러니까.
2: 이제는 뭔가 조금 아니까 막 사람을 떨어뜨리고 올리는 이게 너무
0: 잔인했구나.
2: 좀 잔인하고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가지고
0: 그랬죠
2: 그래서 나간다면 이제는 나갈 만큼 나갔으니까 그냥 열심히 활동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게 나중에는 모두가 동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지고 누군가 올라가고 이런다는 게 그 어린 마음에 어린 친구들은 참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해. 김미정님께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알아주신 분이 몇몇 안 계세요.
0: 맞아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알아주잖아요. 응디가.
1: 최고입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서 두 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태연양이랑 수연양 두 살 차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 날 때가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2: No.
0: 세대 차이 안 나요? 몇 살 차이죠, 둘이?
2: 두 살 차이입니다.
0: 아, 두 살 차이구나. 네. 그러면 뭐 안 나겠네요. 네.

0: 저는 저희 신랑이랑 5살 차이인데 은근히 세대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신랑이 모르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두 분은 그런 거 없죠?
1: 저희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태연 양이 아유 아가야 이러면서 수연 양한테 막.
1: 아, 네. 네.
0: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비슷한데.
1: 이 수연이 너무 애기예요.
0: 어머머머?
1: 이게 하는 행동도 너무 귀엽고 아직 그 아기 그 티가 딱 있어요. 뭔가 엄청 이렇게 보호해줘야 할 느낌이라고 할까요?
0: 아니 그 아는 형님의 솔지 씨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태연 양이 가끔 수연 양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대요. 애기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잖아.
1: 맞아요. 사실 그럴 때 있습니다.
2: 맞아요.
0: 어떨 때 이런 얘기 했었던지 기억해요? 어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냥 막 했겠지.
2: 네.
0: 어 물으면 언니 그거 맛있어 뭐 이렇게 해도 애기야 너는 아직 어리지 이런 맛 모르잖아 뭐 이렇게 했지 또.
1: 정확하세요.
2: 와 진짜 정확하세요.
0: 아 그래?
1: 네. 너무
0: 어.
1: 맞아요.
0: 안 봐도 뭐 비디오지.
1: 막 옷 입을 때 애기야 너 어려서 이런 거 못 입지? 그러니까 이런
2: 느낌. 맞아요 맞아요.
0: 아 정말.
1: 근데 이제 더 언니들은? 같잖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언니들은 아주 아유 둘이 그냥 잘 논다. 그러면은 갑자기 질문이 궁금한 게 있어.
2: 네.
0: 언니 오빠 가수들 중에서 나랑 대화가 참 잘 통하고 전식 연령이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에이? 분 누구 있어요?
1: 수연 씨 있으세요?
2: 먼저 말씀하세요. 언니.
1: 저는 되게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응지.
0: 사실 제가 태연 양이랑 통화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주변에서 전화 끊으면은 누구야? 이래요. 그러면 어 태연이 태연이 이러면 아니 태연이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친구처럼 한다고? 이래요. 내가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래. 막 이러거든요.
1: 아니야. 근데 언니께서 통화를 하면 너무 제 수준에 맞게 잘 맞춰주시는
0: 제
1: 거예요.
0: 제 수준에 맞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전 저처럼 하는 거예요.
1: 아니 아니
0: 저대로...
1: 맞춰주는 거라고 해주세요.
0: 아 맞춰주는 거라고
1: 맞아요.
0: 할게요.
1: 맞춰주시는 거예요.
0: 수연이 형은요?
2: 저는 다 좋지만
1: 네. 한 여기
2: 가은 언니도 너무 좋지만 네. 성훈 오빠
1: 야
0: 안성훈?
2: 아 안성훈 씨? 박성훈 오빠가
0: 누구? 박성훈 아 박성훈
1: 오빠.
0: 박성훈
2: 네. 네. 이제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오.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0: 그렇구나
2: 그래서
1: 여기도 있는데
0: 오
1: 여기도 있는데
2: 언니를 제외했을
1: 때 앞에 있는데
2: 아, 언니를 제외했을 때
0: 아니 아니 둘은 나이 차이 안 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 질문을 좀 잘 이해해 주세요 태연 양
2: 우리 제외했을 때
1: 아 네네네
2: 오해 많아주시고
0: 좋습니다 아 박성훈 아 박성훈 씨 그니까요 저 되게 무뚝뚝해서 말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2: 그렇진 않았습니다
0: 오 그렇구나
2: 네 잘 웃고 네 잘 챙겨줍니다
0: 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서로의 무대를 보면서 와 최고다 감탄했던 무대가 있었나요? Yes or no? 하나 둘 셋
1: oh. Yes
0: 어, 오, 아, 오라, 아, 뭐라고
2: 예,
0: 하는 줄 알았어.
2: 예스, 예스. 예스, 예스,
0: 예스. 예. 수연이야, 예스, 올, 노라고 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2: 죄송합니다.
0: 자, 수연이야, 태연 네. 언니 무대 중에서 어떤 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2: 제가 네. 언니랑 팀 미션을 함께 했었잖아요.
0: 네.
2: 그때 언니가 개인곡으로 부른 세타령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세타령.
2: 제가 그 무대를 보고 또 언니한테 반했거든요.
0: 그래서 또 우리 태연이 형이 그런 거 참 잘하죠.
2: 맞아요.
0: 수연이 형 어떻게 태연 씨가 불렀던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대신?
2: 저요? 국악 잘 못하긴 한데
0: 네.

0: 중중 기암츠 중매산이 울어 이 정도?
1: 에? 잠깐만 일단 박수 칠게요. 아니 수연이 이 노래 가사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2: 제가 언니 이제 연습하는 걸 계속 봤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1: 어이?
2: 외워졌어요.
1: 안 외우려고 했는데 외워졌다고?
2: 언니 연습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1: 와 이것이 바로 젊은 뇌인가? 어떻게 옆에서 연습하는 걸 보고 외울 수가 있지? 일부러 외우려고 해도 힘든 건데 와 너무너무 잘하네요. 어떻게 태연양 만족합니까?
3: 만족합니다.
1: 그리고 태연양은 수연양 무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3: 저는 독백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독백.
1: 맞아 너무너무 잘했죠. 그럼 어떻게 불러볼 수 있어요?
3: 제가 이걸 사실 불렀었어요.
4: 맞아요.
3: 수연양 부르기 전에 한번 불렀었는데
1: 그치
3: 한번 불러서 너무 행복했어요.
1: 들려줘요. 그럼 한번 들려줘요.

0: 나 이 노래 불렀었다 태연이.
1: 맞아요.
0: 맞아요. 아
2: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은하님께서 헐스 잘한다.
1: 감사합니다.
2: 아유 두 분이 참 이쁘네요.
1: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 수연야.
3: 네.
2: 어떻게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죠.
3: 좋습니다.
2: 뭐 불러주실 거예요?
3: 제가 이번엔 좀 색다른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늘 은비트에서 처음 부르는 곡인데 좀 파워풀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2: 오이 오이?
3: 에일리 선배님의 보여줄게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보여주세요.
2: 이거 여기서 처음 부르는 거예요?
3: 네, 처음 부릅니다.
2: 와, 좋습니다. 와,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와, 에일리 선배님의 보여줄게라는 이 파워풀한 노래를 또 수연이 형께서 은비트를 위해서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반지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내가 사춘기였을 때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기다리면서 이수연이 형이 부르는 보여줄게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이수연 양이 부른 보여줄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태연 양 저랑 함께 소개해봐요. 김미영님께서 네. 세상에 그저 놀랍네요. 저 여리고 여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가창력을 뿜어냈는지 대단해요. 짝짝짝. 김정희님께서
1: 타고났네 타고났어. 눈웃음 지우면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부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0: 최소영님께서 수연이 최고 오늘 또 반했다. 아 근데 가요도 잘 부르네요.
1: 감사합니다.
0: 약간 사이사이에 트로트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불러요?
1: 감사합니다.
0: 아 수연 양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음악 노래 부르는 거에 좀 천재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아 이번에는요.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빛나는 트로트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1: 먼저 한입 내맞은 나가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1: 자, 이겼으니까 먼저 하시죠.
0: 네.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연양 yeah.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 예. 수연양 자
1: 좀
0: 개인기요? 네.
1: 아니면 귀여운 포즈 3종 세트 가볼까요?
0: 그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말고 저 오디오로
1: 아,
0: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기대하고 계실 거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네. 3종 세트 갑니다.
1: 뿅 뿅 뿅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거 귀여워요, 또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0: 너가 뭐라고요?
1: 젊으니까.
0: 본인도 젊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이게 진짜 부끄럽단 말이에요.
0: 김태현이 형 가실게요. 삼종 세트.
1: 아니요 진짜 하지 마세요.
0: 갑니다.
1: 아니 하지 마세요 진짜.
0: 자, 하나 둘 셋 뿅 뿅 뿅 잘하네.
1: 진짜. 아우.
0: 자 그래서 김태현이야.
1: 저는
0: 개인기.
1: 사실 이게 연습을 했긴 했는데
0: 역시
1: 근데 이게 네. 또 놀리실까봐
0: 아니 안 놀릴게요 저는. 아, 제가 김태현 형 놀리는 거 진심이어가지고 아 진짜 안 놀릴게요 이번에 진짜 안 놀리고 제가 지금 뒤에 리액션 찐으로 할게요.
1: 이게 복화술이거든요.
0: 복화술인데
1: 안상도 하는 거예요.
0: 보여주세요.
1: 자,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해볼게요.
0: 네 입을 담은 상태로
1: 들린
0: 네? 것 같아.
1: 다시 해볼게요.
0: 네?
1: 아니 은간의 빛 은비트
0: 은비트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해봐요.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0: 우와. 아 지금 그 듣고 계신 분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하는 거야 하시겠지만 입을 다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와. 풍선 이렇게 볼에 바람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1: 이수연 화이팅.
0: 오 이수연 화이팅 했어.
1: 이수연 화이팅.
0: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1: 제발 개인기 가져온 뺏지 마세요. 제발. 아니 그 개인기
0: 아니 뺏으라고 아니 뺏으라고 하게 나 해보는데 되니까 그러죠. 아니. 아 아주 신기했다. 김태현이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내가 사춘기였을 때 경험담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호정, 제가 먼저 읽을게요.
1: 네.
0: 이호정님께서, 제가 사춘기 때는 입이 항상 나와 있었어요. 뭐든지 불만이었거든요. 3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제 딸이 입이 뾰루퉁하네요. 딸은 엄마 닮거든요. 입 뾰루퉁, 우리 태연이 형 요즘 입이 좀 뾰루퉁한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뾰루퉁이 어떤 거예요?
0: 이렇게. 이렇게 입술 내밀고, 태연이 잘하네. 수연이 형도 잘하네. 수연이 형 이 표정 자주 지어요? 뾰루퉁한 표정?
1: 아니요. 많이 자주 짓진 않습니다.
0: 그러니까. 항상 웃고 있어가지고. 어때요? 태연이야 뾰루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 저는 원래 이러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0: 원래 표정이?
1: 저는 그냥 보통 있을 때.
0: 아닌데 항상 웃고 있는데.
1: 아 그런가요?
0: 김은실님께서 읽어주세요. 태연이 형.
1: 사춘기 때 앞머리를 길어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0: 보통 사춘기 때는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이제 가리고 다녔는데 태연 양도 이마에 여드름 났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심각하게 많이 났었는데요. 저는 이마만 엄청 사춘기 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0: 이쁘잖아요 이마가 또.
1: 아 근데 가리면 더 나도

0: 맞아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기름지고 막 이러니까 더
1: 맞아요.
0: 나서 오히려 진짜
1: 네, 이렇게
0: 까고 있는 게
1: 네,
0: 나아요.
1: 맞아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태연 양은 앞머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예뻐요. 이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눈썹도 이쁘고. 그렇죠?
2: 아자스.
0: 수연 양도 저기 나중에 사춘기 때 여드름 나면 절대로 가리지 말아요.
1: 맞아요.
0: 이쁜 얼굴
2: 전
0: 가리는 거 아니에요.
2: 지금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0: 어머머머, 벌써?
2: 맞아요. 피부가 좀안 좋아요.
0: 아니에요. 좋아요. 그 정도면.
2: 네.
0: 이뻐요. 이뻐요.
2: 빨리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0: 네. 금방 지나가요. 란제임님께서요. 수연 양 읽어주세요.
3: 내가 사춘기 때 왜 그리 자주 울었는지 조금만 야단을 맞아도 너무 서러웠어요.
0: 서럽지 서럽지.
2: 맞아,
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연 양도 지금 약간 사춘기 끼가 있는 건가? 6학년이 요즘 빨리 오잖아요.
3: 모르겠어요.
0: 요즘 막 울적하고 그래요? 막 서럽고 갑자기.
3: 아야, 갑자기는 그럴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막 울컥울컥하고 막 이럴 때 없어요?
3: 아직은 아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아니면 아니네.
1: 네. 저 왔었어요.
0: 어머머머.
1: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0: 갑자기 눈물이 막 났어?
1: 그냥 네. 재미있는 유튜브를 봐도 눈물이 엄청 많이 났어요.
0: 어머머머, 왜 그래?
1: 진짜 많이 났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0: 갑자기?
1: 이런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게 꽂혀서
0: 어머머.
1: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제가 딱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사 갈 때 딱
0: 맞아.
1: 이사 갈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0: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사춘기 때 죽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그래서 막 슬퍼지고
1: 네 맞아요.
0: 많이 울었구나. 진짜 지나갔네요 태연이야.
1: 네.
0: 자, 김채연님께서 태연양, 수연양 언니는 사춘기 때 아이돌 가수 오빠들 쫓아다니느라 매일 KBS 방송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등짝을 많이 맞았답니다. 태연양, 수연양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2: 있습니다.
0: 어머머머, 어머머, 수연양 바로 있어. 수연양 누구?
1: 난 또 알 것 같기도 해.
0: 누구예요?
2: 맞춰보세요.
0: 맞춰보세요.
1: 수 오빠인가?
0: 최수호 씨?
3: 트로트 가수 제외했을 때.
0: 아, 맞춰보세요. 트로트 가수 제외했을 때. BTS?
2: 아닙니다.
1: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 것 같던데?
0: 여자 아이돌?
1: 아닌가?
2: 여자 아이돌도 좋아하고
0: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
2: 아 이건 어떡하지?
0: 어려워요?
2: 제가 아. 지금 좋아하는 분이 많거든요.
0: 누구 제일 1등 뽑으라면?
2: 1등 뽑으라고 하면
0: 네.
2: 여자 중에 아니면 남자 중에?
0: 남자 중에.
2: 남자 중에 저는 박보검.
1: 어머 나랑 똑같아.
0: 둘이 통했어, 둘이 통했어. 박보검 좋아해요?
2: 박보검 좋아합니다.
0: 배우 박보검 씨.
2: 너무 잘생겼어요.
0: 그럼 여자 중에서는요?
2: 아 여자 중에서는 아 트로트 가수 재미니까 아이돌 중에
0: 아이돌 중에
1: 난 있어.
2: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0: 그럼 고민하는 동안 태연이야.
2: 좋습니다.
1: 저는 남자분은 박보검 배우님이고요.
0: 여자는?
1: 여자는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말해야 되는 거죠?
0: 네. 두 분 다 말해봐요.
1: 저는 제니님이랑 아이유님 되게 좋아합니다.
2: 저도 두 분 말하자면 아이유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아이브의 안유진 선배님 좋아합니다.
0: 아이유 씨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2: 네,
0: 노래 잘하고 이쁘고.
2: 맞아요.
0: 자 박보검 오빠한테 할 말 없어요? 이거 KBS니까 들으실 수도 있어요.
1: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태연양 먼저.
1: 제 이름
0: 영상 통화.
1: 제 이름은 김태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진짜 오래 전부터 엄청 좋아했고 폭싹 속았수다 파일럿 제가 다 봤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하고요.
0: 예?
1: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좋은 연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진짜 사랑해요.
0: 또 수연양.
2: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0: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2: 진짜 박보검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인스타 아니 제가 지금
0: SNS
2: 제가 SNS 알고리즘이 보검 선배님으로 지금 가득
1: 맞아.
2: 찼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검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박보검 씨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전달돼서 이 영상이 아마 갈 거예요.
1: 제발요.
0: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답이 오기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돌은 김태현 양이죠.
1: 네.
0: 김태현 양 라이브 한 곡 들어야죠.
1: 네.
0: 뭐 불러주시고.
1: 항상 먼저 이동을.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특별히 박구윤 삼촌께서 이 노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제목은 고고고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0: 생각할 일이 많을 때 네. 그냥 앞길만 보고 고고고 하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1: 생각 말고 그냥 나가자. 네, 좋습니다. 라이브에서 이동해 주시고요.
0: 파이팅!
1: 사실 미스트롯 트롯 할 때나 끝나고 나서나 저한테는 너무너무 태연이 형이 예쁜 동생이에요. 우리 태연이 형 부디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바쁘고 엄청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응원하는 마음으로 태연이 형의 노래 고고고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수연의 구구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수연 양 저랑 같이 반응 사연 소개해봐요.
1: 좋습니다.
0: 김경숙님께서 태연 양 노래가 더위도 날려보낼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구구구. 김은님께서요.
2: 네, 우리나라 트로트의 미래가 밝네요. 라고 그러니까, 보내주셨습니다.
0: 우리나라 트로트의 미래가 밝아요. 두 분 덕분에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이렇게 나와준 김에 빛나는 트로트 로고송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서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두 분이 솔지 씨와 함께 사랑하라는 곡 부른 적 있죠?
1: 맞습니다.
0: 그 노래 한번 개사해 놨거든요.
1: 네.
0: 어떻게 음을 둘이 같이 맞춰야 될까?
1: 한자에 이거 할까요?
0: 그거 해야지. 밑에 해야 돼요.
1: 네.
0: 네. 자, 둘이
1: 한자에 이 맞나?
0: 음을 잘 맞춰야 돼요.
1: 그런가? 그렇게 높아.
0: 너무 높으면

0: 잠깐만요. 그날 찾아가리라.
1: 그치, 그치. 자, 다시 해볼게요.
2: 자, 아, 네. 그럼 처음부터?
0: 자,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2: 단

0: 아무래도 MRS는 안 돼.
1: 은하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2: 두 분 저기요.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근데 진짜 그 틀릴 바에야 그냥 네. 같이 유닛으로 부르는 게 낫지.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1: 좋습니다.
2: 네, 저희가 어떻게 잘 편집을 해볼게요. 네.
1: 화이팅,
0: 화이팅.
2: 자, 수윤 양 라이브 한 곡 더 들어야죠.
1: 네.
2: 네, 뭐 불러주실 거예요?
1: 저는 이제 현역가왕 결승 무대에서 또 신곡 미션에서 윤명선 작곡가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아빠 아버지 아버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수연이야 미소 천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가수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수연이야 맑고 밝고 이쁘고 행복하게 노래하는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응원해 주시고요. 이 노래 청해 드릴게요. 이수연 양이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KBS Radio.
10: 자, 이수연 양이 부르는 아빠, 아버지, 아버님 라이브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1부에 진행한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 온세미로 염의정 마수정 맴맴 정직함 3735 5145 7776 6831 7947 님께는요 편의점 1만원 쿠폰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두 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어떠셨나요?
11: 제가 저번에 나오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은가은 언니의 빛나는 트로트에 이렇게 왔는데요. 네. 오늘 또 언니와 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고 네. 또 태연 언니와 이렇게 둘이 함께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서원이도 보고 싶고요. 또 더 실력 늘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도 잘해요.
10: 감사합니다. 태연 양요.
12: 네, 오늘 은빛의 새벽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 중3이 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네. 나오면 바로 오겠습니다.
10: 맞습니다. 두 분 다 신곡 나오면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1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0: 반짝이들 하면 오늘도 은빛나게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13: 오늘도 은빛나게,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창녕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부근에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6km 구간 밀리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중이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이후 수도권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군자분기점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바란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뒤로 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리쬐는 햇빛, 습한 공기, 푹푹 찌는 대지. 날씨에 따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쾌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데요. 아, 이 공식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건구 섭씨 온도와 습구 섭씨 온도를 더해서 0.72로 곱하고 거기다가 또 40.6을 더하는 거라는데요. 어렵다. 덥다. 더워. 불쾌지수 70이 넘어가면 10명 중 1명이 짜증을 내고 75가 넘으면 절반이,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 10명 중 10명 모두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어쩐지 몸이 축 처지고 괜한 일에 예민해진다 했더니만 이게 모두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정상입니다. 우리 기분이 날씨에 좌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날씨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겠죠. 시어서커처럼 까끌까끌하고 유쾌한 이야기 2시간 이쁘게 우리 달려보아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7월 13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설지현의 약속대로.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했었고 또 지인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러 가면 이 노래를 가끔 부르거든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섭섭했는데 우리 유경숙 PD님 쌤하고 저하고 통했나 봐. 우리 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설지연의 약속대로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노래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아무튼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부터 우리 유경숙 PD님과 우리 박장희 작가와 함께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경숙 PD님은 볼륨을 높여 때 저희 PD님이셔서 너무 편합니다. 이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 어젯밤에는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 제가 있는 서울은 지금 불쾌지수 때문에 매우 높은 단계 80이 넘었대요. 덥고 끈끈한 이런 날씨가 우리의 불쾌감을 유발한다 해도 그 불쾌감에 깊이 빠지지 않게 노력하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확실한 수분 섭취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터질 것 같은 분들은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짜증 바지가 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던져주세요. 짜증 막 내도 웃으면서 이를 꽉게 물고 받아 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또 다정한 시간 우리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떤 상태인지 보내주세요.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주말에도 엄청 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신 분

0: 분들 계십니다. 7916님 주말 동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집콕했습니다. 집콕했어. 집콕이 최고지 뭘.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본격적인 여름에 벌써부터 넉다운이 됐습니다. 구문서님 오셨습니다. 점심때 나갔다가 머리 다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더위에 폭염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콩디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좀 맑음으로 조금 변화하는 거 그런 쪽으로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무더위는 폭염하고 싸우면 전 100점 100패일 것 같은데요. 구문서님 2시간 우리 이쁘게 달려보아요. 그리고 백용기님도 오셨습니다. 아내가 조그만 것에도 화를 내네요. 날씨 탓입니다. 날씨 탓. 그리고 갱년기도 조금 있는 듯합니다. 문자에 갱년기 때문일까요? 하셨어요. 우리 아내 화 좀 풀어주세요. 공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증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얼굴 표정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161님 본디 오늘 아들이 2박 3일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날씨가 겁나 더워서 어떻게 훈련하냐 했더니 난 남자 아이가 하면서 갔습니다. 오, 더운데 훈련 잘 받고 오길 바라봅니다. 남태우 파이팅 하시면서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박 3일 예비군 훈련 잘 받고 올 겁니다. 우리 남태우님 파이팅입니다. 이번 주 1주년 감사제 계속됩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시원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별건가 싶지만요. 작은 선물 크게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라라가족 문자 폭탄 맞아도 안 아프고 기분만 좋더라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떠세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아삭 씹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본다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1859님.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콩디, 하교한 초등아이와 달콤 시원한 수박 한 그릇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수박 드시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셔. 오늘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1859님, 저 이분이 잘 부탁드려야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아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시원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실님, 아침부터 남편하고 작은 일로 다퉜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반쪽하고 싸웠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날씨 탓이겠죠? 암요. 날씨 때문이에요. 날도 덥고 답답합니다. 김은실님 보내주셨어요. 은실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문자 한 통 넣으시면 어때요? 자기야, 내가 오늘 별거 아닌 일에 좀 욱했나 봐.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풀어줘 라고 문자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이그 하시면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김은실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민걸님도 오셨습니다. 경산에 사시는군요. 주말 39.9도. 여기에 열대야까지. 무덥다 못해 정말 뜨거운 날씨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새벽 출근해서 빵을 빨리 굽고 오븐을 끄다 보니 하루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기다리다 목 빠질 것 같아요. 목이 빠질 것 같았어. 다행이네요. 목은 안 빠지니까. 그리고 내꼬야 티모시 살라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언니 찐 달걀 됐습니다. 달걀 됐어? 바람이 따뜻해서 더 더워요. 비명을 지르면서 퇴근하고 있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어서 카페 가서 시간 때우고 해지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700님, 쌍둥이 육아하며 지치고 힘든데 남동생이 누나 생각났다며 도너츠랑 커피 포장해서 전해주고 가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어머, 남동생이 이렇게 살갑다고요? 오, 이쁘고 아주 대견하네요. 9700님이 남동생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남동생이. 이영우님, 콩디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죠. 저희 집은 13층인데 엘베가 고장났어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장보고 온 사이에 우째 이런 일이. 장본 거 보따리 들고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극기 훈련이 따로 없네요. 며칠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콩디, 저 지금 소파에 널브러져서 씻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영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체 운동 단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근데 이게 장본 게 있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무게를 몇 킬로 되는 무게를 들고 오신 거니까 두 배로 힘드셨을 텐데, 아 이러면서 건강 챙기자, 이럴 때 건강 챙기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우님. 여기에서 김종서의 러빙 유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통 더 만나보고 선물 받으실 분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서님의 러빙 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여승용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포당당님, 귀엽다 닉네임이. 사춘기가 이제 슬쩍 지나간 딸과 대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3이라 공부만 했는데 오랜만에 놀러 나오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다녀와 보니 사춘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친구랑 다니는 건지 딸이랑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어머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무 그 자체라는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다면 저 이분도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제 해방이신가 봐.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다고 보내주셨고 7692님 주말에 시어머님과 단둘이 미용실 데이트했습니다. 둘이서 같은 파마. 근데 다른 느낌. 뽀글뽀글해서 그런지 회사 오니 귀엽다 하네요. 기분 전환 확실하게 되셨습니까? 769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7692님 그리고 7659님입니다. 번호가 비슷비슷해요. 콩디 저희 마을 자랑하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는 거제의 외포 어촌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 배달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킨 가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던 중 헬스클럽과 빨래방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한 생활과 문화활동을 위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너무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천천히 운동하시고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일도 하십니다. 작은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7659님 보내주셨어요. 아주 감사한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자랑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거제도 외포 어촌마을 이 횟집이 많은 어촌

분위기일까요? 잔잔한 바다 풍경도 있고 방파제 산책도 하는 분들 가끔 보이고 그런 분위기일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잠깐 문자를 받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튼 감사한 공간이 생겨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노재홍 님도 오셨습니다. 참습하고 너무 덥네요. 두말하면 숨가쁩니다. 지금 여름 날씨가 너무 싫어요. 이은정님 너무 싫어. 우리 박상우님 오셨고요.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죠. 불쾌지수는 싫어도 불핑지수는 좋아요 하시면서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셨고, 조은수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반갑습니다. 장영수님도 와주셨고, 옥정아님 그리고 강혜영님, 김성철님 오셨습니다. 홍정아님 그리고 이균재님, 올해가 결혼 35주년이고 집사람 생일이 10월 20일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팔뚝은 얇은 편이고 은은한 색을 좋아합니다. 이거 뭘까요? 집사람이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오디? 이게 뭘까? 오디케? 오디케가 뭐지? 오타인가? 이거 핸드메이드 그 팔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균재님?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이균재님 이거 뭔지 저 이해 좀 할 수 있게 다시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뭐 집사람 생일 10월 20일 뭐 아직 굉장히 이르긴 하지만 올해가 또 3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비주 팔찌 아내분에게 선물하실 수 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사이즈하고 은은한 색깔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균재님, 그리고 내꼬야 티모시님, 포당당님, 7659님, 7692님 이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다. 6시 전까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 해서 소개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샤크라의 헤이유 준비했고요.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 꼬리를 한번 물어볼까요?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어떤 주제일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정말 덥죠? 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노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 일단 귀엽게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노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오늘의 마법송 출발합니다. Music is magic.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엔의 파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마나 치로님 신청해 주셨고 우리 박복경님도 여름에 이 노래 꼭 들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꼭 들어야 하니까 들어봐야죠. 유엔이 노래합니다. 파도.

이어지는 곡입니다. 3259님, 사무실에서 14명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팥빙수가 간절한 오후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수님, 김경희님, 최유리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듣죠. 윤종신이 노래합니다. 팥빙수.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오늘 더위를 날려버릴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고우님은 쿨의 해변의 여인 빠지면 섭섭하다 하셨고 정은양님은 DJDOC의 여름 이야기 조판성님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1616님은 유피의 바다 천민지님 통영에 있는 친구가 장어 낚시 했다면서 국거리 장어를 한 덩이 주었습니다. 지금 장어국 끓이고 있는데 더워서 숨이 막힐라 그럽니다. 문자만 봐도 숨이 막힐라 그러네. 시원한 노래 부탁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2562님 제 이름은 장인철이고요. 경찰청에서 112 접수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고 설지원님 여름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속초 바닷가에서 이 노래 흘러나올 때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죠. 학원에서 알바했던 오빠를 크크크 하시면서 이 노래 생각난다 하시면서 문자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또 있죠. 우리 박현정님 듀스의 여름 안에서 여름에는 무조건 이 노래입니다. 무조건이야. 첫사랑 오빠가 장기자랑 시간에 듀스의 여름 안에서 부르는 모습에 한눈에 뿅 했었습니다. 그리고 9653님도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양선미님, 정재웅님의 Season in the Sun. 우리 신랑 요즘 이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있음 시원해요 하셨어요. 6505님, 뿐연히 여름하면 듀스죠. 여름 안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고 더운 여름 건강 꼭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제 건강까지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홍명숙님도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더위 사냥꾼 DJ DOC의 여름 이야기 생각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권문경님 맞네요. 팔찌 아내에게 주고 싶다고 자랑 크게 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사실 팔찌를 두세 개 레이어해서 껴야지 이쁜 건데 하나씩만 해드려서 좀 썰렁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문경님 접수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조혜숙님은 거북이의 빙고 신청하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우리 오늘 사무실에서 14분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신 분 계시죠? 우리 3259님 이분에게 선물 꼭 갑니다. 제가 커피하고 케이크 세트 보내 두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14분이서 사이좋게 나누어 드세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에서 조금 전까지 사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7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수한터널에서 수리티 터널까지 정체가 평소보다 심한데 1대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면원까지 5km 구간 막히는데요.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오전부터 작업 중이고요. 이후 경기권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교통량 많아졌고요.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정답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주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이보 누나, 저는 대전에 사는 4학년 주영이에요. 엄마가 저를 학원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꼭 라라랜드를 들어요. 그리고 나오는 모든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요. 엄마는 아는 노래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면 오래 살아서 그렇다고 하세요. 자주 깜빡깜빡한다고 한숨을 쉬는 엄마가 노래 가사 한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걸 보면 엄마의 건망증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보 누나,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엄마가 시켜서 5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방송에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나랑 둘 다 좋아하는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무진님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주영이랑 어머니가 둘 다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시켜서 다섯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꼭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영 군을 만나봤습니다. 이모 누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야 누나라고 해 누나 그래야지 이모 씨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모 대신에 누나라고 이렇게 또 다정하게 박주영 군이 불러주네요.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옥현님 귀여워. 요즘 애들도 저 때가 있었는데 하셨고 그리고 아이고 참 귀엽네요. 똑똑합니다. 정윤성님 그리고 김은님은 똑똑하네요. 이재숙님 어머머머 말의 표현을 왜 저리 잘할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그리고 이소영님 어머나 귀여운 4학년 엄마가 다섯 번째 시킨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엽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해버렸어. 너무나 솔직하게. 이게 아이들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박주영 군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이거는 엄마 드리세요. 엄마 선물이고 주영 군에게는 특별히 수박 주스와 마카롱까지 엎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민갈님 우리 딸 최연소 타이틀 바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어린 애청자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 풍성해지는 라라랜드 전 국민이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국민이 그치 같이 가야지. 홍정아님도 같이 가야지 하셨고 양미수님 안병숙님 천은경님 김미정님 콩디 의리가 있어야죠.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의리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이 2배요. 더블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 봄풀리가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더위에 지친 라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볼 봄풀리의 주제는요. 한여름에 꺼내 듣는 겨울 감성. 겨울 노래 어때요? 그래서 겨울송 풀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노래 많죠?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을 담은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을까? 이번은 어떻게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다 낱낱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저거 처음에는 진짜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견딜만 하네요. 역시 익숙해지니까 모든 게 다 편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느끼기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의 주제 무더위를 잊게 하는 겨울 노래 겨울송 플리로 함께합니다. 아우! 아우! 시원하다. 추운데? 여러분들 겨울을 떠올려 보고 계십니까? 작년 겨울에 이랬습니다. 진짜 추웠습니다. 눈 내리던 거리, 하얀 입김, 그리고 눈 밟는 소리. 진짜 그 생각하니까 춥네요. 이거 효과 좋은데? 듣기만 해도 3도쯤 시원해지는 폭염 탈출 겨울 노래 한 바구니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송 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좋다. 핑클의 화이트.

정혜영님, 얼음꽁님도 신청하셨던 핑클의 화이트에 이어지는 곡은요. 오혜진님, 이상식님, 김미영님, 김대현님, 이윤태님, 3792님, 그리고 노경현님,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리 더운 날 겨울 노래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4179님도 더운 여름에 하얀 겨울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하셨습니다.

3859님, 장영수님, 터보의 스키장에서 원하셨는데 지금 회사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통칩시다. 우리 강정란님, 터보의 회상 추억 돋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터보의 회상 나갑니다.

6637님, 최인숙님, 퇴근 후에 이번 주말 여행 계획 짜는 중인데 시원한 음악 너무 좋네요. 너무 좋지? 겨울 여행 같아요. 켄의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하셨고, 양태성님, 겨울 이야기 켄이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한번 시원한 노래 우리 다 같이 만나보죠. 켄이 노래합니다. 겨울 이야기.

볼륨을 높이고 들었는데 아우 갑자기 줄이는 걸 깜빡 잊었네요. 무더위를 잊게 하는 겨울 노래 겨울송 플리 오늘 봄플리 주제였습니다. 핑클의 화이트 그리고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 그리고 터보의 회상 많은 분들이 스키장에서 화이트 러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회상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켄의 겨울 이야기 이렇게 네 곡을 만나봤고요. 우리 김은님은 겨울왕국 OST Let It Go 들어봐야죠 하셨고 기쁨이님은 겨울 이야기 켄의 노래 어때요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공미주님 강수지님의 혼자만의 겨울 생각난다 하셨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 하셨고 그리고 오미지님 푸른 하늘 겨울바다 여름바닷가보다 더 낭만적인 겨울바다로 풍덩 빠져보아요. 콩디 어우 상상만으로는 겨울바다 퐁당 빠질 수 있죠. 어우 춥다 추워. 오미지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고혜경님은 잠깐 눈을 감고 지난 겨울을 생각해봅니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고혜경님. 4864님은 안녕하세요. 보니언니 저녁밥 준비를 하며 항상 2시간 꽉 채우며 듣고 있습니다. 여름은 밥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매일매일 식단 고민에 빠져 사는 주부인데요. 오늘 저녁은 배추 된장국에 어묵볶음으로 준비했는데 잘 먹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메뉴를 해줬는데 투덜 되겠습니까? 저처럼 땀 흘리며 밥 준비하는 주부들 시원한 여름 보내고 건강 챙기세요. 저는 여름 노래보다 마음이라도 시원해지도록 DJ 덕의 겨울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언니도 여름맞이 잘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4864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863님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선물 쏴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상우님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던 장나라. 그때 내 청춘도 그 열정도 너무 그립네요. 그때 열정하고 청춘이 그리워 우리 박상우님. 장나라의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이 노래 안 띄워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1064님도 장나라의 겨울 이야기 듣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겨울 일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때 주선자는 분명 말했다. 40살이야. 아주 착하고 성실한 독거남이야. 좋다. 그의 첫인상도 마음에 들었다. 눈웃음이 참 예쁜 사람이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1: 아니요. 봄이랑 같이 삽니다. 하하하. 우리 고양이에요, 봄이.
0: 여기 사진 보세요. 예쁘죠? 완전히 천사냥이에요. 휴대폰을 내밀며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넘기는 남편. 사실 나는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동생이 길고양이를 하나 데려오더니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엄마만 고생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얻으려면 보미의 마음부터 얻어야 했다. 처음 보미를 만난 날.
1: 오, 드디어 만나네. 보미,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0: 어후, 눈은 왜 그렇게 매섭고 손톱은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그래도 웃었다. 아, 네가 보미구나.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1: 연애하는 동안 마음에도 없는 추를 몇 박스나 갖다 바쳤는지 모른다.
0: 덕분에 보미와는 제법 친해졌지만 친해진 건 나뿐이었다.
1: 보미는 여전히 남편 바라기. 아니, 남편이 보미 껌딱지였다.
0: 결혼 3년 차 우리 부부는 보미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
1: 어우, 보미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보미 건강검진 다음 주지?

0: 봄이 사료 바꿨는데 입맛에 안 맞나? 가끔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봄이 집에 얹혀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사건은 지난주에 터졌다. 친정에 가기로 한 주말.
1: 자기야, 봄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0: 아우, 데려가면 되잖아.
1: 장모님 댁에도 고양이가 있잖아. 봄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0: 그러면 봄이 두고 가야지 뭐. 자기가 귀찮게 안 해서 오히려 좋아할걸?
1: 아니, 아픈 애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
0: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1: 뭐? 우리 엄마도 아파.
0: 5초간 정적.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남편 무릎에 앉아있던 봄이 눈도 동그랗게 커졌다. 그러더니 대드는 봄이에게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1: 이게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봄이! 땡!
0: 남편은 쫄았고 그날 봄이는 혼자 집을 봤다. 솔직히 나는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지만 치사하게 나야 봄이야 이 말도 못하겠다. 오늘도 남편 무릎 위에서 여유롭게 그루밍을 하는 봄이를 보며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날까?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오후다.

어떤가에 이어서 박봄의 You and I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사연하고 노래하고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오늘 나라 가족 신은하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에요. 이 봄이가 얄미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날까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 다시 태어나도 남편분하고 함께하고 싶으신가 봐. 우리 은하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우리 김미영님 부인보다 고양이 그리고 병숙님은 부인보다 봄이? 와 배가 밖으로 나온 남편분이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희수님 봄이 우리 집 냥이 이름은 밤이에요. 완전 개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들어요. 그쵸 고양이 애교 쓰러지죠 쓰러져. 또 이선욱님 우리 동생네 냥이들 이름은 체리, 자두, 망고, 수박이에요. 허, 네 마리예요? 와 그리고 정경희님은 주객이 전도. 그리고 김미영님은 남편분이 문제네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숙님은 저희도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 집에 저희가 사는 거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듣고 상상만 해도 화딱지가 납니다. 신경민이 화딱지 났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정재영님 고양이 키우면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져요. 아, 저도 엄청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셨는데 고양이가 생기고 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혼자 두기 조금 안쓰러우셨던가 봐요. 김은님 오드리하고 시드 집에 잘 있지 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드리하고 시드는 정말 잘 있어요. 우리 시드는 진짜 너무 똑똑해서 제가 하버드생이라고 부캐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시인이에요. 시인. 창밖을 보거나 햇빛을 쬐면서 정말 시인처럼 그렇게 바깥 풍경을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시인 이리 와 그러면 또 쳐다봐요. 아 그리고 우리 오드리는 여전히 할 말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은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편분도 지금 이 어떤가요를 듣고 계실까요? 저도 한마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끼어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자체는 엄청 존중합니다. 저도.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보면 좀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 남편분께서 봄이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좀 두루두루 챙기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어디 여행을 못 간다?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특성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고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음번에는 고양이 두고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아 우리 양이 잘 있구나 우리 봄이 잘 있구나 이거 아마 아실걸요. 그리고 두 번 또 여행 갈 수 있고 세 번 여행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아내하고도 아내분하고도 아름다운 추억 쌓으셔야 하지 않을까. 두루두루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저 이번에 내피셜이었습니다. 경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샤니가 노래합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490님, 오늘도 저는 라라랜드가 나오는 대구 북구 4번 버스 환승했습니다. 청취율 업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버스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 가는 그 길이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현숙님, 땀 흘리며 저녁 준비하는데요. 이보님의 퉁친다는 말에 웃음 웃음 하셨습니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오은실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신계주님, 콩디 여러분, 콩디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파이팅 마무리 잘하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낮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라라랜드 청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루틴이며 도파민 뿜뿜입니다. 뽀니 누님의 목소리도 도파민 팡팡 하시면서 2562님 보내주셨고, 전나영님도 보내주셨어요. 전국이 따로 천국이 따로 없다고, 지금 너무 더워서 마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시원하다 하셨습니다. 김정희님, 4500님, 4286님, 민경희님, 박계영님, 스튜디오 안 시원한가요? 너무 춥습니다. 기계 때문에. 그리고 김수진님하고 홍정환님, 김우님, 고혜경님은 새로 오신 유피리님, 그리고 박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또 환영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그 마음을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노래 얼마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원타임의 원러브 띄워드리고요.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9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는데요. 부곡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석수에서 광명터널 그리고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밀리는데요. 남동 2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남 방향은 하객에서 남동까지 막히는데요. 하객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구간 막히고요. 팔탄분기점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교까지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

0: 목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다들 오늘 괜찮으셨어요? 아, 유난히 기운 없는 월요일은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월요일인데 밤사이에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괴롭혔죠. 더워서 자꾸 깨고 뒤척이고 푹 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부족하니까 다음날 몽롱한 게 피곤한 기운이 역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쩝니까? 오늘 밤도 역시나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정말 덥디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탈나지 않게 내 컨디션 스스로 잘 챙겨주자고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고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오늘 첫 곡으로 선택해봤습니다. 5659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안녕하셨죠? 아, 안녕 못하셨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이민영님, 아, 연일 폭염주의보 건강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네요. 오늘은 병원 다녀오는 날이라 오후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카페도 못 가고 바로 집으로 와서 에어컨 켜놓고 누워만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슬슬 일어나서 저녁 준비하며 함께합니다. 그 잠깐의 그 휴식, 아, 정말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그죠? 그만큼 날씨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사람을. 폭염 경보가 폭염 주의보로 하향됐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정도로 이건 뭐 0477님 아이들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선녀바위 해수욕장 가서 땡볕에서 놀다가 아주 지포될 뻔했습니다. 집이 최고인 거 알면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더워도 잘 노는 아이들이랑 달리 저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다 익어서 연고까지 사서 집으로 갑니다. 예, 한증막에 진짜 사우나. 와, 너무 힘들었을 테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야외활동 금지 뭐 이런 주의보 또 발령 내리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시면서 조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물도 꼭 보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커피는 수분을 이제 방출시키니까 물로 잘 채우고 예, 더위 한번 이겨내보죠. 언제까지? 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장마가 늦게 온다고. 아, 좀 뭔가 그 북쪽의 기단 찬 공기가 계속 우리를 덮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큰 더위가 올 줄 몰랐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예, 틀어놓으시고요. 예, 시원하게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이제 이맘때 우리 과거 추억여행, 소름 돋는 과거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별걸 다 기억하지만 이맘때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남자 인디. 예, 김보라님 뼈 때리셨고요. 많이 기억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도 놀라는데 저는 제 거를 잘 못 기억해요. 제 거를 잘 제가 뭔 말을 했는지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났어요.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스드인 4주년 특별주간. 오늘도 역시 우리의 지난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재미난 퀴즈에 시원한 커피까지 곁들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제 멘트를 기억할지. 자, 바로 퀴즈 만나보죠. 오늘은 3년 전 2023년 7월 13일의 우리입니다. 2768님, 전 안압 검사할 때 그래요. 안압 검사. 눈에 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 때문에 눈 크게 뜨세요 할 때만 번쩍 뜨고 바람 쏘기 전에 슬슬 눈이 감기는 무서운 거라고 겪어봐서 미리 겁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셨어요. 뭐뭐가 무서운 거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박비, 장대비죠. 소독차. 아, 그거 이어서 이제 또 무서워하고 있네. 이 무서운 것만 골라서 골라줬구만. 저 인디가 말한 무서운 이 맛은 무엇일까 맞춰주시는 거예요. 뭐뭐뭐가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삼음절인가 봐요. 뭐뭐, 뭐뭐뭐. 뭐뭐 맛이 무서운 거라고. 아, 흥행 맛. 야,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크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 맛이 무서운 거라고. 알 것 같다. 오,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오, 알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레드벨벳입니다. 빠밤, 빨간 맛.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오셨습니다. 힌트가 됐을라나요? 무슨 무슨 맛이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진짜 제가 겁쟁이 인증이 되는 것 같은데 밖에서 우리 PD님께서 아 옛날 클립을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어디를 클릭을 해도 무섭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렇게 아니 어느 커서를 갖다 대서 클릭을 해도 뭐뭐가 무섭다고 한다고 예, 했네요. 이렇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맘때 우리였습니다. 5510님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경험이 무서운 거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 인디 정답 확실합니다. 그쵸 경험이 에, 경험 그러니까 정답은 경험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맛 장영수님 매맞는 맛 그쵸 그건 맞죠. 정답은 아니겠지만 너무 공감합니다. 맞는 게 제일 싫어. 김성자님 먹던 맛이요. 정답이죠. 오 그것도 정답에 가까운 표현이긴 해요. 먹던 맛. 하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어요. 장영수님 오답 커피 맛. 맛보고 싶어요. 오호 이렇게 돌려서 커피 받고 싶어 하시는 영수님 재치. 그리고 양승호님 와사비 맛 최불암 시리즈 같이 무서워하는 시리즈 같아요 하셨어요.

우리 스튜디인들은 게시판 보니까 초반부터 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은 아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험이나 먹던 맛이나 다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저는 아는 맛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아는 맛인 것 같은데 하신 5615님 되셨습니다. 아는 맛 정답. 아, 정말 소주를 끊기가 힘듭니다. 일 끝나고 한 잔 캬 하는 그 맛. 그죠. 그 아는 맛이죠. 0638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맛. 살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물냉면 아는 맛이라 퇴근길 더 땡기네요. 좋습니다. 그 아는 맛 찾아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다들? 제발. 이혜웅님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안압검사할 때 바람 한번 맞아본 사람은 알죠. 눈 크게 뜨라고 할 때는 자신 있는데 막상 바람 오기 직전에 눈이 먼저 도망갑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그죠? 그리고 눈으로 뭔가 이렇게 벌레가 올 것 같은데도 나의 이 반사신경, 우리 인류의 반사신경 대단한 것 같아요. 절대 벌레를 들여놓지 않죠, 눈에. 우리가 탁 눈꺼풀을 닫아서 막죠. 이런 거 아는 맛. 자, 박지혜님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여섯 분 더 모셔서 총 열 분께 커피 쿠폰 크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계속 무서워하는데 언제까지 무서워하나 한번 가보죠. 자, 이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펼쳐집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가게 주제 알려드릴게요. 스테인 주목해 주시고요. 바밤.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추억 속에 그 노래들. 이 노래 꼭 친구들이랑 같이 마이크 하나씩 릴레이로 주고받으면서 이 노래 꼭 부르고 나왔던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1분 신나게 놀다가 1분 나오면 예, 끝곡 하나만 딱 부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때 세대는 좀 과거고요. 제가 아까 노래한 노래들은 최근에는 어떤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지, 아껴뒀던 노래를 부르는지, 댄스곡 아니면 잔잔한 발라드로 마무리하시는지, 최대한 길게 즐기자 하면서 러닝타임 긴 노래를 고르시는지, 뭐 무슨 장르가 됐든 일단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에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자, 2399님이 신청하신 양파의 다 알아요. 그리고 진주의 가지 말라고.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사장님의 서비스도 끝났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노래방에서 이 1분 남았을 때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 바로 선곡합니다. 아, 0713님 모두 하나 되어 떼창 부르면서 청춘 회상 후 해산 할 수 있는 나우앤유의 하나 되어.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명가수들의 하나 되어 듣고 오셨고요. 자, 두 번째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마지막까지 흥이 넘치도록 부르는 우리 집 남자들 대단해요. 남편,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도 마지막까지 부르면 안 지치니? 정신 체리님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노래방 끝곡은 뭐니뭐니 해도 015B의 이젠 안녕이죠. 이토록 아름다운 끝마침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싹문자 6893님

0: Now that's what I call music.
1: 1504님 마지막까지 박력 터지고 팩이 넘치게 클릭비에 백전무패요. 이 옆에 있는 옷걸이 잡고 헤드뱅잉 하는 거 필수였습니다. 와우 신나는데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영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셀레니움 의약품.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땅스.

0: 노진입니다.
1: 유인음악가게 오늘 주제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와, 저는 특히 그 버즈 노래와 클릭비 노래가 우와 시원하다 괜찮은데 저도 나중에 가면은 그거 한번 불러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커피 두 잔 받아가실 오늘의 센스쟁이는 네, 이분입니다. 윤은영님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분 남는 게 두렵지 않은 무한 서비스가 가능한 노래방 딸 27년 차입니다. 본인이 와, 예전에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막곡이 생각납니다. 이 남고딩들이 목 놓아 부르던 노래 스틸하트의 She's Gone이에요. 아, 그렇구나. She's gone out of my life. 오, 이 팝송을 부른다고요? 근데 노래 길이가 무려 6분 31초예요. 아, 정말 쉽사리 노래방을 떠나지 않겠다는 우리 남학생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윤은영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면서 아마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듣진 못하겠지만 27년 차 노래방 따님 윤은영님의 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광교터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2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주춤합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문학 3차로 그리고 서창 분기점 부근 3차로에 각각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천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공항 방면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막혀서 1시간 이상 걸리고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 반포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시간 넘게 필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2부 첫 곡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마지막에 부르기에 적당히 안 슬프고 적당히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좋은 느낌입니다. 저랑 제 친구들은 그러는데 인디는 멤버들이랑 노래방 가면 마지막에 뭐 부르나요? 하셨어요. 우리 정춘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표현해 주신 그대로 아 적절하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 노래는 정말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젠 안녕 하면 뒤에서 막 안녕 이렇게 막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요 또요요요요요 이런 거 뒤에서 해주고 아 정말 코러스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아 멤버들이랑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서 대학교 때 그냥 가수 이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 학생일 때 그때는 갔을 때는 저도 이젠 안녕 015B 이젠 안녕 부른 그런 세대였어요. 특히 또 그때 당시는 환경보전 그 프로젝트로 유명 가수들이 이제 릴레이로 함께 참여해서 공익성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소위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 예, 더 늦기 전에나 이런 것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런 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뜨거운 안녕 들으시고 김은지님께서 지금 굉장히 뜨겁긴 해요 하셨어요. 그렇네요. 아,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안녕을 예, 보내드렸네. 진짜 이 뜨거운 날씨 안녕 하고 싶다. 자,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집에 도착하셨을지 저녁 식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시작되었고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가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월요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조립하도 알 수 없는 스비두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자, 열 분께 비타민 음료 쿠폰
1: 빔쿠
0: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있어.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이었어요. 싸이의 새 들었습니다. 아, 잘들 맞춰주셨네요. 문나희님이 최준씨, 어? K3003님 비음쿠라서 비음인가요? 센스 대박이다. 어? 알아채셨다. 이쁘다. 맞아요. 비타민 음료 쿠폰 비음쿠 잘 맞춰주셨고요. 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원 부분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100점 맞으셨습니다. 야,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아, 너무 좋은 노래죠. 노래방에서 이 노래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답은 그래서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 중고등학교 때 우상이었어요. 변진섭 선배님. 이 노래 정말 잘 많이 불렀었는데 아 오늘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바로 발표합니다. 변진섭 새들처럼 우리 딸은 FT 아일랜드 노래래요. 아니죠. 둘리 변진섭님 노래 주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리메이크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우리 임순정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데 아파트가 정전입니다. 일을 어째. 하, 새들처럼 날아서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아이고, 그 덥고 짜증나는 와중에 이렇게 또 도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장영진님 되셨습니다. 새들처럼 변진섭, 이거 맞추면 뭐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승준님, 오, 이렇게 순수하게 도전을 해주셨다고? 아, 맞추시면요, 제가요, 비타민 음료 쿠폰, 비움크 보내드릴 겁니다. 자, 총 10분께 비움크 보내드리니까 당첨자 명단은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선곡표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열한 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우리 승준님도 콩기시판으로 되셨으니까 거기에 승준님 전화번호 이렇게 나란히 성함이랑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곡 듣고 오죠. 변진섭의 새들처럼.

변진섭 선배님 존경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목소리로 조금이나마 더위를 좀 뿌리치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님은 인디 퇴근 후에 남편이랑 마트에서 만나서 장보기로 했어요. 먼저 도착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카트에 물건을 담고 있네요. 좋다. 좋아요. 저도 그냥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생방송 끝나고 마트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장은 엄청 또 덥잖아요. 그래서 와, 그 진짜 실감합니다. 그죠? 시원하게 산들산들 산책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수진님은 평소엔 저녁 먹고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는데요. 오늘은 옷을 갈아입었다가 아니지 정신 차리자 하면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야외 활동 제가 금지시킬 겁니다. 아, 너무 너무 더워요. 저녁에 해가 떨어져도 이 지열이 계속 남아있어서 25도 이상 되니까 열대야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주 중에 비 소식이 좀 있고요. 그 비가 내린 다음에 한 2도, 3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좋겠다 싶어요. 근데 막 기억나시죠? 예전에 막 장마철이 이렇게 막 폭염일 때는 비가 와도 그게 더 수증기가 더 많아지면서 뭐 열돔 현상인가 막 그걸로 와, 더 더운데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매일매일 드려봅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함께 할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다양한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귀여운 노래, 시원한 노래, 재밌는 노래 듣고 옵니다. 5853님이 신청하신 4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백지영과 태견의 내 귀의 캔디까지 듣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911님 인디가 준 아이스크림 쿠폰이랑 제 돈을 살짝 보태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아들들 학원길에 사줬는데요. 둘째가 차에서 내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뭐 마스크며 있는 종이로 수습해서 집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둘째의 울음이 멈추질 않네요. 눈물 콧물 찍찍 나오는데 아이고 저는 왜 계속 웃음이 삐질삐질 나오죠? 아들아 시련은 늘 있단다. 힘내라. 아유 어머니 유쾌하시네. 아이고 잘 크었다. 아 그래서 둘째가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아이 그러게 말이야. 그 특히 더 서러워.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는 거 철퍼덕하면서 내 마음도 철퍼덕 땅에 떨어지죠. 얼마나 서러웠을까. 우리 0911님께는요 이 삼촌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준다고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울지마 둘째야 전해주세요. 울음 뚝. 그리고 0645님 인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집 댕댕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복권 번호입니다. 댕댕이 유치원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복권 번호 추첨을 하고 그 번호로 산 복권도 한 장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내 생애 첫 복권이라서 주말 내내 흥미진진했는데 결과는 올 꽝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요거 코팅해서 보관하려고요. 와 0645님 덕분에 이런 이벤트 이런 귀여운 이 행사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진짜 강아지 유치원에서 그 종이컵 안에 숫자가 담긴 번호를 이렇게 다 넣어놓고 공을 넣어놓고 우리 댕댕이가 고르나 봐요. 이름이 신보리나 봐요. 보리가 골라서 6개 숫자로 그대로 복권을 사오셨습니다. 아유 귀엽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 아니요. 예. 저는 저 같으면 저는 복권은 절대 드시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깝습니다. 0581님 권고사직으로 백수가 된 동기와 템플스테이로 왔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다시 마음도 재정비하고 나면 제 취업도 잘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스님이랑 차도 마시고 염주 만들기 체험도 했는데 이 뭔가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더라고요. 재충전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시 뛰기 위해서는 그 0581님 지금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실 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도시에서 벗어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렇게 절에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절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좀 못 가서 말씀 주시니까 확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67님 퇴근길에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유유. 그래서 엄청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타이어 가게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회사 앞에서 큰 화물차를 만나서 제가 갓길로 비켰는데 아이 그때 나사가 박힌 것 같아요. 아유 세 개나 박혔다고 하네요. 아 어쨌든 놀랜 가슴 인디 목소리 들으면서 쓸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도로 이면에 예, 이쪽에 자칫이라도 가게 되면 이물질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소위 그 지렁이 수리라고 예, 고무 플러그 수리를 잘 받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주 조치 잘 하셨고요. 이제 깨끗하고 이쁜 길로만 다니세요.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이상은 노래 저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역시 인디 최고입니다. 김미정님께서 반겨주셨고요. 와우 고딩 점심시간에 방송부에서 1시간 내내 틀어줬던 곡입니다 하셨어요. 어민영님도 좋아해 주셨고 피디님 노래방 가고 싶으신가요? 박민선님도 반겨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1311님께서 신청하셔가지고요. 예,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311님.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송 PD님께서는 예, 노래방 가고 싶지 않고요. 집에 가고 싶다고. 예, 다 똑같죠. 여러분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좀만 버텨. 송 PD. 오늘의 장면 이렇게 정겨운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았던 순간들 만나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우리 아까 둘째 아이스크림 삼촌이 꼭 보내줄게요. 또 이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다 노래방 노래인 것 같은데 6944님이 신청하신 임상아의 뮤지컬 그리고 주주클럽의 16, 20 나갑니다.

주주클럽의 16, 20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6944님이 청해 주신 임상아의 뮤지컬이었고요. 아이 좋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 합니다. 자, 0346님이요. 인디, 저는 지금 출근했어요. 지금부터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들고 나왔어요. 그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에어컨 틀기도 그렇고 해서 선풍기 앞에 앉아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에어컨 빵빵한 차 타니까 이야 너무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었겠다. 좋습니다. 아, 11시까지 화이팅, 고생하시고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일단 8371님이 신청하신 쿨의 운명, 예, 지금 듣고요.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잘 달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시원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0220님께서 이범용의 꿈의 대화 듣고 싶어요. 다같이 어깨동무하고 떼창 시원하게 부르고 미련 없이 노래방 문을 나서게 하는 노래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하루였지만 스윗드라이브 덕에 힘이 많이 났어요 하셨습니다. 이범용의 꿈의 대화.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 찾아보니까 1980년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0220님 우리 선배님께서 노래방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요.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예,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수서 지하차도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청담대교 북단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작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은 전 구간에서 수월해졌습니다. 반대 성수방향은 홍제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속도 내기가 답답합니다. 이후에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구름 사이에 강아지 한 마리가 끼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내려오죠. 다음 날에는

할머니의 주름살 사이에 모기 한 마리가 끼어 울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이번에도 살금살금 다가가 주름을 펴고 그 모기를 구해냅니다. 그림책 끼인 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의 눈에도 어딘가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이 구해주고 싶을 만큼 안쓰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또 무언가에 끼어있죠. 첫째와 막내 사이에 낀 둘째, 육아와 밥벌이 사이로 오가는 부모,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는 회사원,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끼어있는 기사님까지, 그 좁은 틈새에서 괴롭고 외로웠을 모든 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주말과 평일 사이에 낀 월요일,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3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출근길에는 차와 차 사이에 끼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줄 사이에 끼고, 퇴근길엔 사람들 틈에 끼고, 육아와 밥벌이 사이에 끼고, 선배와 후배 사이에 끼고, 어딘가에 끼어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괴롭고 외로운 일이기도 한데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끼어있다는 거는 내가 양쪽을 연결하고 지탱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아주 가치 있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예. 오늘도 틈새서 끼어있던 모든 분들 여기서 그 고단함을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옥 씨, 아이야 내 뱃속에 낀 지방도 덜어가주렴. 그 아이가 어디 있을까나요? 그런 아이가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이현주 씨, 끼인 날, 저녁 상차림과 드림팝 시작에 늘 끼인 드림팝 애청자요. 예. 아, 그렇죠. 아, 드림팝, 그냥 듣고 싶은데, 또, 좀 늦게 퇴근하시면은 뭐, 7시에 넘게, 뭐, 한 8시 언저리 이렇게 또, 들어오는 가족들 위해서 상 차려야 되니까 온전히 또 애청을 못하시죠. 이혜랑 씨 덥네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박가연 씨 그래도 이번 주는 4일만 가면 돼서 오늘 월요병이 없었어요. 조금 가벼우셨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전혜정 씨 끼인 날 출첵합니다. 오늘도 러닝머신 위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자, 청취율 조사 기간에 낀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상호의 드림팝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햄버거

0: 10%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김윤정 씨가 신청하신 라라랜드, 예, 출연진이 부른 Another Day of Sun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밤, 네, 녹방 갔나요? 생방입니다. 잘 속였네 오늘 제가. 녹방 갔나요? 생방입니다. 예.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음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거장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이죠. 예, Portrait in Jazz, Everybody Digs Bill Evans, Words for Debbie를 고루 감상할 수 있는 스페셜 앨범이고요. 아, 귀가 즐거운 건 뭐 당연하고 눈까지 즐거워지는 앨범입니다. 흰색, 분홍색, 주황색, 고운색 LP가 총 3장이나 담겨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유난인가? 예, 궁금하신 분들은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실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500명만 가질 수 있는, 예, 넘버링 예, 한정판이나 소장 가치도 예, 충분합니다. 돈 주고도 쉽게 못 구하는 이 귀한 음반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돈을 많이 주면 구할 수 있대요. 예, 아무튼 근데 예, 몇 장 없죠. 예, 전 세계 500장이니까 뭐 예, 진짜 저희가 근데 총 5세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야, 이 5세트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탐난다, 욕심난다, 꿈에도 나오겠다, 가슴이 찐다, 뭐 애가 탄다, 예, 하시는 분들 샵 1061로 예, 사연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분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이보배씨 오래간만에 출첵합니다. 도은 손녀는 태권도, 도진 손자는 축구교실, 둘이 같이 없으니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저녁 준비하고 듣고 있어요. 손주 둘 사이에 끼어있는 기분이네요. 상호님 2시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러게 손자 손녀 예, 아무리 얌전해도 이렇게 예, 건사하고 돌보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아,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거든요. 또 뭐 일을 예, 뭐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아이들은 예, 정말 주은순 씨 오늘 신랑 퇴원시키고 화성시에 있는 밭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차려 먹이고 같이 드림밥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아유, 남편분이 예, 좀 아프셨군요. 8815님 드림밥 듣고 위안받는 시간입니다. 예, 야간 근무하러 나왔고 직원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 하셨고, 7970님 여기는 요즘 뉴스에서 제일 덥다는 경북 경산이란 곳입니다. 체감 40도 이상. 평생 입맛 없어본 제가 요 며칠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해보네요. 컵 가득 얼음 씹어먹는 게 제 힐링입니다. 에이. 아니, 저도 웬만하면 입맛이 없어본 적이 없거든요. 에이,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약간 지치기도 하고 배도 별로 안 고픈 것 같고 예. 근데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 날이 오대요. 예, 너무 더우니까. 예, 저 같은 분들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제 그 드시고 싶으셨던 거를 드셔도 예, 그렇더라고요. 예. 별로 느낌이 없는. 예, 이렇게 진짜 무더위에는. 아, 이보배 씨한테 예,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로 드릴 예, 빌 에반스 LP 예, 중에서 두 곡 골랐습니다. 예, Portrait in Jazz 예, 앨범 중에서 빌 에반스 트리오 Come Rain or Come Shine 그리고 Everybody Digs Bill Evans 빌 에반스 트리오 What is there to say?

네, 빌 에반스 트리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예, Portrait in Jazz 중에서 예, Come Rain or Come Shine 그리고 Everybody Thinks Bill Evans 중에서는 What is there to stay? 아, What is there to say? 예, 들었습니다. 한위숙 씨가 아, 제가 예, 입맛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증상이 저랑 똑같네요. 예, 서둘러 맞장구 쳐봅니다. 그렇군요. 이러다가 또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맛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안 돌아오면 어쩌지? 좀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예, 김은혜 씨가 저 피아노 연주해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공연장이네요. LP 커피 마시면서 집에서 틀어놓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선재 씨, 더위에 널브러져 있다가 뛰려고 나왔는데 마침 오늘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네요. 드림밥과 힘내어 뛰어봅니다. 예. 낮에는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 큰일 납니다, 진짜. 건강하신 분들도, 예. 온열질환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밤에도 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예. 기온이 높아서요. 7549님, 매일 퇴근하고 저녁 식사 마치면 습관적으로 밖으로 나와 드림밥 들으며 걷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생방이라며 청취율 조사한다기에 우리 딸 이직 2차 면접 본다고 합격 기원 문자했는데 안 나와서 좀 서운했답니다. 근데 오늘 합격 소식 날아왔답니다. 자랑하려고 예, 또 문자예요. 이번엔 소개해 주시려나? 아, 그랬구나. 예. 목요일에 예. 목요일에도 문제가 무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예, 저희 기운이 없이도 합격을 했네요. 예, 아, 참 장합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푸시고 예, 제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씨, 예, 항상 눈팅만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뭐 하나 보고 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10살 딸아이가 자기 신청곡은 언제 나오냐고 목이 빠지게 예, 기다립니다. 신청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아,

않아봐요. 제가 매일 라디오를 들으니 이상호의 드림팝 첫 오프닝 곡을 듣고 딱 알더라고요. 이게 조기 교육의 힘인가 봅니다. 예. 아, 저희 방송이 저는 네, 감히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양한 팝을 또 접하게 되고 또 그 팝뿐만이 아니라 그 뮤지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또 이렇게 예, 조사하다 보면은 그 공부도 되고 이게 뭔가 어떤 지평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팝 프로그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한대니까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김경란 씨한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줄리 델피, A Waltz for a Night.

예, wet, wet, wet. 예, love is all around. 들었습니다. 0057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장마가 일찍 끝날 것 같다는 기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장마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도 싫고 직업상 비가 와야 손님이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 비가 와야 손님이 우산장 이런 우산장사라니 동화책도 아니고 아 그러세요? 아 비가 와야 손님이 많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 오, 굉장히 궁금하게 하시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예,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밤 생방이고요. 아,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문영미 씨, 제주도 방금 도착해서 본가 가는 버스 안에서 드림팝 틀었어요. 비록 비행기는 1시간 연착됐지만 음악과 함께 행복하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아, 참 저도 자기 개발 중인데 양식 조리사 실기 시험 합격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예. 어제 제주는 막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예. 그 연착도 되고 막 결항이 엄청 무더기로 됐던데 오늘은 좀 오늘도 1시간 연착이 됐군요. 예. 기상 상황이 뭐 계속 바뀌니 예. 배정옥 씨 이 더운 날씨 우리 아파트 정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밖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11층까지 계단 올라와서 더워 죽을 맛입니다. 앞으로 1시간 더 견뎌야 되는데 드림팝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몇 자 적어보냅니다. 아파트 주민들 정전 안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 웬일이에요. 이 더운 날 진짜 아니 냉장고는 어떻게 해요? 예, 에어컨은 뭐 그렇다 쳐도 음식들 다 상했겠는데요? 예? 와 배정욱 씨한테 예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는 0726님 예, 그리고 아까 경산에서 예, 사연 보내주신 7970님이 신청하셨고요.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When You Believe 이어서 듣죠.

오늘은 지난주 드림팝을 착실히 들었던 분들께 유리한 퀴즈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에게 우는 소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만 개를 받아보고 싶다. 예, 그래서인지 실제로 요즘 이것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좀 부진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힌트. 자, 오늘은 이것이 얼마나 올까? 예, 기대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Falling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문자, 2번 비난의 화살, 3번 악플.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해리 스타일스 Falling 예, 들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저를 비난한 것 같아요. 얼마나 받아야 되겠니? 어? 충분하지 않니? 목마릅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아쿠아의 아쿠아리우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리면서 지금 대부분 구간 수월합니다. 다만 밤사이 작업 구간이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체 남아있고요. 이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더 지나 칠곡 물류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천에서 영천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 시작이 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글 아이 체리 세이브 투나잇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 드림 퀴즈에서 말씀드린 문자 만 개는 예. 아니 제가 그날 기준으로 만 개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었지 이게 누적이 아니에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만 개가 제가 봤을 때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문자만 만 개. 예, 문자 제가 말씀드린 거 샵 1061로 보내주시는 문자 예, 그거는 만 개가 올 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뭐 이게 저기 저희 콩창이랑 이렇게 합하면은 뭐 예, 안 되겠다. 그것도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좀 그래요. 예. 아, 또 꼬리 뺀. 6543님. 예, 지금 퇴근 준비하면서 이상호의 드림팝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기만 하다 오늘 문자 드립니다. 만 번의 문자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0: 드림퀴즈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막 문자 보태주셔가지고 아 정말 예 또 감동입니다. 예 진짜 김희영 씨 늘 듣다가 오늘 처음 회원 가입하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남편 생일이라 축하 메시지 보낼 준비를 하느라 오늘 큰맘 먹고 회원 가입 그리고 로그인했어요. 다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 하셨고 2812님 제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학원 간 아이 기다리느라 차 안에서 오라버니 라디오 청취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기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예, 이제 어디 뭐 멈추셨다가 그냥 문자를 보낼까 말까 뭐 보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다, 아이 뭘 보내? 나 아니어도 사람들 많이 보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냥 보내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2812 김희영 씨 6543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씨를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샤키라 Try Everything. 967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강혜진 씨, 병원 생활 119일 만에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집이 최고예요. 드림팝 가족님들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넉 달을 병원에 계셨군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집이 최고죠. 저는 한 보름? 보름 정도, 이번 보름이 한 3주? 3주 있었나요?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3주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도, 야, 넉 달이면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혜진 씨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8033님,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배드민턴 선수예요. 원래 대구에서 살다가 밀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운동 때문에 전하기 힘들어 기차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훈련을 마치고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서 역을 지나쳤다 하네요. 부산 구포역에서 다시 밀양역으로 태워서 보낸다고 감사히 영모님과 통화가 되어서 지금 역 앞에서 기다리며 문자 보냅니다. 이번 17일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운동한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바람입니다. 사연을 자주 보내지는 못하지만 운전하면서 늘 잘 듣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하죠. 역 지나치는 건 뭐, 잠이 들어서 역 지나치는 건 뭐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아, 힘들겠다.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01님, 대구 택시기사입니다. 낮에 덥다 보니까 짧은 거리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타시면서 땀 냄새 날 텐데 미안해 하시며 타시네요. 진짜 이렇게 또 타시면은 또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말이라도 그쵸. 8001님한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씨가 신청하신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 듣고요. 푸시켓 돌스 스웨이.

제시카 제이, 칠리차차, 이성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푸시켓 돌스 스웨이 어서 들었습니다. 김정규 씨가, 네. 오늘 둘째가 여성부 장관배 겨루기 태권도 대회 나갔죠. 예, 게임 결과는 뭐 그렇게 예 결과가 뭐 그렇게 뭐 좋았다기보다는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성장의 모습을 봐서 예 원했던 그 길 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응원밖에 없네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이거 이 사연은 보내고 싶으셔서 보내신 건가요? 근데 저도 기분 풀게 선물 좀 주세요. 이게 주 내용 같은데. 예. 네. 제가 안 드렸나요? 김정규 씨한테? 선물이 안 드렸나 보네요. 예. 네. 참여는 참 많이 해주셨는데. 예. 네. 김정규 씨한테 제가 그러면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4298님이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전화 받으신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예. 2506으로 시작하라는 건 맞거든요. 예. 제가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게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두겠습니다. 예, 의심병 거둘게요. 예, 4298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542님 3대가 오랜만에 같이 됐습니다. 75, 쉰, 15. 예. 체력은 엄마급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같다고 엄마를 부르는

아들까지 셋. 예. 내일이 올케 생일이에요. 축하하고 암 극복하느라 수고 많았던. 3대가 드림팝을 듣는 경우도 있군요. 네, 체력은 그러니까 15살이 증조할머니, 외할머니가 쉰, 그 다음에 75이 엄마, 요렇게 되는 거군요. 잠깐만. 체력이. 그렇단 얘기죠. 이게 문해력이 딸려요, 진짜. 이게 좀 어렵게 좀 보내주지 마세요, 제발. 그냥 쉽게 보내세요, 저. 잘 몰라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스 로버스 다나.

마크 노플러, 아워 샹그릴라, 562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13일 월요일 밤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076님, 20살 아들이 내년

군대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겠다며 복싱을 다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을 갔는데 간지 20분 만에 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가 줄넘기 6분하고 어지러워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치워도 관장님은 요즘 아이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이네요. 아이고. 진짜 몸을 만들어야겠네요. 에? 아니, 줄넘기 6분하고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는 체력이면 이거, 에. 아니,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더위에 만약에 훈련이라도 받으면 큰일 날수 있어요. 진짜. 예. 오히려 그 본인의 체력을 알수 있는 아주 예. 소중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진짜 좀 만든 다음에 예, 뭐 지구력 그다음에 뭐 근력 예, 그리고 좀 기초 체력을 좀잘 다진 뒤에 입대를 하는 게 낫겠죠. 진짜 걱정되셨겠다. 예, 4076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25님, 예, 6시 때 백햄 이후로 곧바로 8시에서 10시 타임이 더 듣기 좋은 음악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도 다 끝나가고 TV는 재미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라디오에 심취됐네요. 라디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 아우, 바로 넘어와 주시는 이 센스. 예, 감사합니다.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023님, 예, 퇴근 후 장봐서 아이들 좋아하는 돼지김치찌개와 남편 좋아하는 김치전에서 저녁 먹었어요. 양심상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셔야죠. 자, 까를라 브루니, You Belong to Me 들려주세요. 예.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까지 듣죠.

까르라 브루니 You Belong To Me 4023님이 신청하셨고요. 게렌앤 Not Going Anywhere 예, 두 곡 들었습니다. 0230님 겨울옷 뜨개 하면서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네요. 여름이 금방 온 것처럼 겨울도 금방 오겠죠. 예, 우리 겨울까지 입맛 잘 지켜요. 네. 그러게요. 항상 그래도 계절은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다보지 않고. 카약 루스 리스 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크리스 리의 풀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건강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알제리 영토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은 평균 기온이 50도예요. 하루에 반 이상 해가 떠있기도 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선 낙타와 조를 이루어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절대 조급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낙타의 걸음걸이가 우리가 두 발로 걸을 때보다도 느리거든요. 도시의 건물 사이를 빠르게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에겐 낙타가 느려도 너무 느리지만 사막에서는 그게 맞는 속도라고 합니다. 더위와 먼 길을 가려면 되도록 천천히 가야만 한대요.

하루를 종종거리며 바쁘게 보내고 밤이 찾아오면 에너지가 뚝 떨어진 게 내 눈에도 보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뒤척이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지 않겠어요? 밤 우리 징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이승환의 붉은 낙타로 7월 13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으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맞아요. 그 상황과 또 그때에 맞는 속도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생을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1634님, 저희 포도 농장도요. 포도 성장이 좀 느린가 하고 조바심 날 때 있거든요. 근데 수확할 시기가 되면 왜 걱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자라있더라고요. 저마다 맞춤 속도가 다 있나 봐요. 그쵸. 그 당시에는 참 느려 보이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막 전전긍긍 했을까. 아이들 키울 때도 많이들 그렇대요. 아, 왜 다른 아이들이 이때 요걸 하는데 이걸 아직 우리 아이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요. 근데 또 결국엔 자기 속도 맞춰서 잘 찾아가니까요. 김현우님,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열대야엔 언제쯤 적응이 될까요? 열대야에 적응하는 속도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영원히 적응 못할 것 같아요. 매년 찾아오지만 이것만큼은 적응 속도를 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드네요. 습하고 더우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또 가을이 오겠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열대야에 어울리는 선물! 팜팜!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하루하루 윤미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승철의 긴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은 열대야를 맞이하여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2님, 야근하고 있는데 둘째한테 전화 왔어요. 집에 실내 온도가 29도인데 에어컨 틀어도 되냐고요. 아빠도 언니도 엄마도 아무도 안 와서 에어컨 틀기 좀 그렇다는 말에 얼른 틀어 했네요. 집에 가족이 다 있어야 에어컨 켜는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더운데. 아니 우리 둘째는 어쩜 이렇게 착해요. 에너지 절약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네요. 지금 이 날씨에 이 기온에 얼마나 더운데 참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받는 이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귀엽습니다. 이젠 좀 시원해졌으려나요? 212님, 오늘 친정 갔는데 엄마가 자꾸 베란다에 나가서 밖을 내다보더라고요. 왜 그래 엄마? 하고 물었더니 택배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춘천에서 이모가 옥수수를 보내셨는데 그거 저 챙겨준다고. 왜 차가 안 온다니 하셔서 눈물 쬐끔 흘릴 뻔했어요. 엄마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네요. 아, 진짜 감동의 옥수수네요. 이거. 아, 그거 옥수수 금방 이렇게 수확해서 온 거 같이 손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차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이 엄마의 뒷모습 너무너무 찡해요. 뭔가 3895님 고3 담임이에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 수업하고 출산휴가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방학식도 함께 할 수 없고 수능 끝나야 돌아올 듯해요. 우리 반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다들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고3 담임이셨군요. 만삭이신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 일이 많잖아요. 진로 지도도 하셔야 되고 또 어쨌든 수험생 그 생활의 매니저로서 정말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뱃속에 아이는 굉장히 학구적인 스타일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태교가 수험생 지도여가지고 굉장히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3895님의 반 아이들 다들 원하는 대로 목표 달성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지연님 신청곡이에요. 변진섭의

별 보러 가자 적재의 노래 이민영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변진섭의 숙녀에게 였고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어젯밤 자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할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충전했어야 했다. 배터리 잔량을 미리 확인했더라면 오늘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사람으로 꽉 찬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겨우 잡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휴대용 선풍기를 꺼냈는데 바람이 나오길 기대하며 전원 버튼을 꾹 눌렀는데 뭐야? 이거 왜 안 켜져? 설마 지금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랬다. 화면에 숫자 0이 뜨더니 그마저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다. 타는 사람만 있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 만원 버스 안에서 나는 쓸모없어진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땀을 삐질 흘려야만 했다. 그래, 가방에 보조배터리 있을 거야. 그거 끼우면 선풍기 쓸 수 있어. 내릴 때까지 조금만 참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등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낸 다음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을 열었다. 다이어리 여기 있고 지갑도 여기 있고 화장품 파우치 잘 챙겼고 근데 그 사이에 보조배터리가 보이질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며 충전기에 꽂은 다음 그대로 두고 나온 모양이었다. 밤새 덥다고 잠을 뒤척였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었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 위에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무더위에 나를 지켜줄 휴대용 선풍기도 쓸 수가 없고 그 선풍기를 움직이게 해줄 배터리도 없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건 잊지 않고 지갑을 챙겼다는 거다. 그래, 내가 뭐 어쩌겠어. 돈을 써서 시원함을 얻는 수밖에. 휴대폰을 열고 지도 어플을 켠 다음 가장 가까운 카페를 찾았다. 가게 앞에 화분이 여러 개 놓여져 있는 걸 보니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곳인 듯 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오픈 이벤트로 커피는 반값이에요. 주문하시면 쿠키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에어컨 바람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자리에 앉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다. 알바까지 몇 시간 남았지?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는데 땀으로 젖은 옷이 몸에 닿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생각. 작년 여름에도 이랬나?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한 계절이지만 늘 겪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든다. 올해 나는 또 몇 잔의 아이스 커피를 홀짝이며 이 여름을 보내게 될까? 오늘은 잠들기 전 충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해낼 수 있겠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어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 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분들께는 무선 선풍기가 진짜 필수품입니다.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부채가 있긴 했지만 와, 이 선풍기의 효율성에 비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손 아픕니다. 충전할 게 많으면 깜빡하는 날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옛날에 쓰던 접이식 부채 하나 넣어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이 더위 속에 잘 계시는지,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한번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밤그대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밖이라면 뭐 하는 중이신지, 혼자가 아니라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 하고 있는 일, 뭐든 좋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8540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아, 갑자기 수박 먹고 싶어지네요. 강산에가 부릅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0: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의 노래 김대현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밤, 이 찌는 밤, 어디서 뭐 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2154님, 저는 이 날씨에 바깥입니다. 투잡으로 야간 배달하면서 블루투스로 밤그대 듣고 있어요. 오늘 열대야 많네요.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열대야 초저녁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니까요. 진짜 이거 8월엔 어떻게 살죠? 근데 또 야간 배달하시면 헬멧도 쓰셔야 되고 계속 바깥에 이 더위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정말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밤에 그 배고픈 많은 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니 진짜 감사해요. 0341님, 집이에요. 옷 정리 중이에요. 정리하려고 싹 꺼냈는데 도무지 버릴 게 없어서 다시 옷장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중이에요. 눈 딱 감고 버려야 하는데 전 그게 참 안 돼요. 저랑 똑같은 증상을 앓고 계시는군요. 옷 정리는 항상 옷 버리기를 목표로 삼았다가 옷을 다른 위치에 다시 넣기 활동으로 바뀝니다. 네, 위치는 달라져요. 뭔가 예, 접는 방법도 달라지고 뭔가 순환만 달라지고 버리질 않습니다. 9806님, 제주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라디오 들으며 가라앉혀 봅니다. 이렇게 밖에서 좀 비우고 집에 가야 푹 자요. 맞아요. 자기 전에는 하루 동안 힘들었던 거, 신경 썼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이렇게 툭툭툭 털어내고 비우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밤그대를 통해서 찾고 계시네요. 멋집니다. 1333님, 저 사무실이에요. 야근 중입니다. 주말에도 출근했는데 월요일도 야근이에요. 밤그대 다 듣고 퇴근할 듯해요. 아, 너무하네요. 3일 연속 야근이에요. 세상에. 내일은 꼭 일찍 퇴근하세요. 배미라님, 저 지금 아파트 옆 초등학교에서 동생과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이 날씨에도 사람이 꽤 있어요. 조명이 켜져 있어 분위기도 딱 좋고 한쪽 벽에 능소화가 예쁘게 피어있네요. 요즘 능소화 철이라서 여기저기 막 마구마구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네, 친구는 그게 나팔꽃인 줄 알았대요.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꽃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오성민님 신청곡 윤상의 이사 듣고요. 저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앤드의 Wish You're My Girl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이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하현상의 불꽃놀이. 하현상은 2018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기타와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하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청춘은 불꽃이다 라는 한 줄을 머리에 띄우고 멜로디와 가사를 써내려봤대요.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리는 맘, 서러워지는 맘, 가는 길에 두고 내릴까? 저 멀리 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4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예요. 위키드.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위키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사 영화고요. 녹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소녀 엘파바와 인기 많고

작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진실이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책이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실현 기념품을 서로 나누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백영옥의 장편소설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중 한 구절입니다. 미안해로 끝나는 사랑보다 고마워로 끝나는 사랑 쪽이 언제나 더 눈물겹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하현상의 불꽃놀이, 자우림의 25, 21, 유희열 그리고 신재평이 함께한 여름날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김광진의 진심, 이소라의 믿음, 김동률의 희망이었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REF의 상심,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임현정의 고마워요, 김건모의 미안해요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정말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리쬐는 햇빛, 습한 공기, 푹푹 찌는 대지. 날씨에 따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쾌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데요. 아, 이 공식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건구 섭씨 온도와 습구 섭씨 온도를 더해서 0.72로 곱하고 거기다가 또 40.6을 더하는 거라는데요. 어려워.

직계 지수 70이 넘어가면 10명 중 1명이 짜증을 내고 75가 넘으면 절반이,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 10명 중 10명 모두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어쩐지 몸이 축 처지고 괜한 일에 예민해진다 했더니만 이게 모두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정상입니다. 우리 기분이 날씨에 좌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날씨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겠죠. 시어서커처럼 까끌까끌하고 유쾌한 이야기 2시간 이쁘게 우리 달려보아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13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설지현의 약속대로.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했었고 또 지인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러 가면 이 노래를 가끔 부르거든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섭섭했는데 우리 유경숙 PD님 쌤하고 저하고 통했나 봐. 우리 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설지연의 약속대로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노래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아무튼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부터 우리 유경숙 PD님과 우리 박장희 작가와 함께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경숙 PD님은 볼륨을 높여요 때 저희 PD님이셔서 너무 편합니다. 이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 어젯밤에는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 제가 있는 서울은 지금 불쾌지수 때문에 매우 높은 단계 80이 넘었대요. 덥고 끈끈한 이런 날씨가 우리의 불쾌감을 유발한다 해도 그 불쾌감에 깊이 빠지지 않게 노력하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확실한 수분 섭취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터질 것 같은 분들은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짜증 바지가 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던져주세요. 짜증 막 내도 웃으면서 이를 꽉 깨물고 받아 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또 다정한 시간 우리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떤 상태인지 보내주세요.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주말에도 엄청 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7916님 주말 동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집콕했습니다. 집콕했어. 집콕이 최고지 뭘.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본격적인 여름에 벌써부터 넉다운이 됐습니다. 구문서님 오셨습니다. 점심때 나갔다가 머리 다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더위에 폭염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콩디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좀 맑음으로 조금 변화하는 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무더위는 폭염하고 싸우면 전 100점 100패일 것 같은데요. 구문서님 2시간 우리 이쁘게 달려보아요. 그리고 백용기님도 오셨습니다. 아내가 조그만 것에도 화를 내네요. 날씨 탓입니다. 날씨 탓. 그리고 갱년기도 조금 있는 듯합니다. 문자에 갱년기 때문일까요? 하셨어요. 우리 아내 화 좀 풀어주세요. 공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증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얼굴 표정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칠하나 육하나님, 본디 오늘 아들이 2박 3일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날씨가 겁나 더워서 어떻게 훈련하냐 했더니 난 남자 아이가 하면서 갔습니다. 오, 더운데 훈련 잘 받고 오길 바라봅니다. 남태우 파이팅 하시면서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박 3일 예비군 훈련 잘 받고 올 겁니다. 우리 남태우님 파이팅입니다. 이번 주 1주년 감사제 계속됩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시원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별건가 싶지만요. 작은 선물 크게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라라 가족 문자 폭탄 맞아도 안 아프고 기분만 좋더라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떠세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아삭 씹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본다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1859님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콩디, 하교한 초등아이와 달콤 시원한 수박 한 그릇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수박 드시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셔. 오늘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1859님 저 이분이 잘 부탁드려야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아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시원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실님 아침부터 남편하고 작은 일로 다퉜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반쪽하고 싸웠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날씨 탓이겠죠? 암요. 날씨 때문이에요. 날도 덥고 답답합니다. 김은실님 보내주셨어요. 은실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문자 한 통 넣으시면 어때요? 자기야, 내가 오늘 별거 아닌 일에 좀 욱했나 봐.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풀어줘 라고 문자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이구 하시면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김은실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민걸님도 오셨습니다. 경산에 사시는군요. 주말 39.9도. 여기에 열대야까지. 무덥다 못해 정말 뜨거운 날씨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새벽 출근해서 빵을 빨리 굽고 오븐을 끄다 보니 하루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기다리다 목 빠질 것 같아요. 목이 빠질 것 같았어. 다행이네요. 목은 안 빠지니까. 그리고 내꼬야 티모시 살라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언니 찐 달걀 됐습니다. 달걀 됐어? 바람이 따뜻해서 더 더워요. 비명을 지르면서 퇴근하고 있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어서 카페 가서 시간 때우고 해지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700님 쌍둥이 육아하며 지치고 힘든데 남동생이 누나 생각났다며 도넛이랑 커피 포장해서 전해주고 가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어머, 남동생이 이렇게 살갑다고요? 오, 이쁘고 아주 대견하네요. 9700님이 남동생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남동생이. 이영우님, 콩디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죠. 저희 집은 13층인데 엘베가 고장났어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장보고 온 사이에 우째 이런 일이. 장본 거 보따리 들고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극기 훈련이 따로 없네요. 며칠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콩디 저 지금 소파에 널브러져서 씻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영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체 운동 단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게 장본 게 있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무게를 몇 키로 되는 무게를 들고 오신 거니까 두 배로 힘드셨을 텐데 이러면서 건강 챙기자 이럴 때 건강 챙기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우님 여기에서 김종서의 러빙 유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통 더 만나보고 선물 받으실 분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선님의 Loving You 듣고 왔습니다. 우리 여승용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포당당님, 귀엽다 닉네임이. 사춘기가 이제 슬쩍 지나간 딸과 대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3이라 공부만 했는데 오랜만에 놀러 나오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다녀와 보니 사춘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친구랑 다니는 건지 딸이랑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어머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무 그 자체라는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다면 저 이번도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제 해방이신가 봐.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다고 보내주셨고 7692님 주말에 시어머님과 단둘이 미용실 데이트했습니다. 둘이서 같은 파마 근데 다른 느낌 뽀글뽀글해서 그런지 회사 오니 귀엽다 하네요. 기분 전환 확실하게 되셨습니까? 769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7692님 그리고 7659님입니다. 번호가 비슷비슷해요. 콩디 저희 마을 자랑하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는 거제 외포 어촌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 배달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킨 가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던 중 헬스클럽과 빨래방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이렇게 자랑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거제도 외포 어촌 마을, 이 횟집이 많은 어촌 분위기일까요? 잔잔한 바다 풍경도 있고 방파제 산책도 하는 분들 가끔 보이고 그런 분위기일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잠깐 문자를 받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튼 감사한 공간이 생겨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노재홍 님도 오셨습니다. 참 습하고 너무 덥네요. 두말하면 숨가쁩니다. 지금 여름 날씨가 너무 싫어요. 이은정님 너무 싫어. 우리 박상우님 오셨고요.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죠. 불쾌지수는 싫어도 불핑지수는 좋아요 하시면서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셨고, 조은수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반갑습니다. 장영수님도 와주셨고, 옥정아님 그리고 강혜영님, 김성철님 오셨습니다. 홍정아님, 그리고 이균재님, 올해가 결혼 35주년이고 집사람 생일이 10월 20일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팔뚝은 얇은 편이고 은은한 색을 좋아합니다. 이거 뭘까요? 집사람이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오디? 이게 뭘까? 오디케? 오디케가 뭐지? 오타인가? 이거 핸드메이드 그 팔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균재님?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이균재님 이거 뭔지 저 이해 좀 할 수 있게 다시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뭐 집사람 생일 10월 20일 뭐 아직 굉장히 이르긴 하지만 올해가 또 3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비주 팔찌 아내분에게 선물하실 수 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사이즈하고 은은한 색깔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균재님, 그리고 내꼬야 티모시님, 포당당님, 7659님, 7692님, 이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다. 6시 전까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 해서 소개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샤크라의 헤이유 준비했고요.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이어지겠습니다.

0: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 꼬리를 한번 물어볼까요?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어떤 주제일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정말 덥죠? 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노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 일단 귀엽게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노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오늘의 마법송 출발합니다. Music is magic.
1: 부탁해. 아이고.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엔의 파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마나 치로님 신청해 주셨고 우리 박복경님도 여름에 이 노래 꼭 들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꼭 들어야 하니까 들어봐야죠. 유엔이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3259님 사무실에서 14명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팥빙수가 간절한 오후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수님, 김경희님, 최유리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듣죠. 윤종신이 노래합니다. 팥빙수.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오늘 더위를 날려버릴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고우님은 쿨의 해변의 여인 빠지면 섭섭하다 하셨고 정은양님은 DJDOC의 여름 이야기 조판성님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1616님은 유피의 바다 천민지님 통영에 있는 친구가 장어 낚시 했다면서 국거리 장어를 한 덩이 주웠습니다. 지금 장어국 끓이고 있는데 더워서 숨이 막힐라 그럽니다. 문자만 봐도 숨이 막힐라 그러네. 시원한 노래 부탁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2562님 제 이름은 장인철이고요. 경찰청에서 112 접수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고 설지원님 여름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속초 바닷가에서 이 노래 흘러나올 때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죠. 학원에서 알바했던 오빠를 크크크 하시면서 이 노래 생각난다. 하시면서 문자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또 있죠. 우리 박현정님 듀스의 여름 안에서 여름에는 무조건 이 노래입니다. 무조건이야. 첫사랑 오빠가 장기자랑 시간에 듀스의 여름 안에서 부르는 모습에 한눈에 뿅 했었습니다. 그리고 9653님도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양선미님, 정재욱님의 Season in the Sun. 우리 신랑 요즘 이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있음 시원해요 하셨어요. 6505님, 뿐연히 여름하면 듀스죠. 여름 안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고 더운 여름 건강 꼭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제 건강까지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홍명숙님도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더위 사냥꾼 DJDOC의 여름 이야기 생각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권문경님 맞네요. 팔찌 아내에게 주고 싶다고 자랑 크게 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사실 팔찌를 두세 개 레이어해서 껴야지 이쁜 건데 하나씩만 해드려서 좀 썰렁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문경님 접수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조혜숙님은 거북이의 빙고 신청하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우리 오늘 사무실에서 14분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신 분 계시죠? 우리 3259님 이분에게 선물 꼭 갑니다. 제가 커피하고 케이크 세트 두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14분이서 사이좋게 나누어 드세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주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이보 누나, 저는 대전에 사는 4학년 주영이에요. 엄마가 저를 학원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꼭 라라랜드를 들어요. 그리고 나오는 모든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요. 엄마는 아는 노래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면 오래 살아서 그렇다고 하세요. 자주 깜빡깜빡한다고 한숨을 쉬는 엄마가 노래 가사 한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걸 보면 엄마의 건망증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보 누나,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엄마가 시켜서 다섯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방송에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나랑 둘 다 좋아하는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무진님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주영이랑 어머니가 둘 다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시켜서 다섯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꼭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영 군을 만나봤습니다. 이모 누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야 누나라고 해 누나 그래야지 이모 씨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모 대신에 누나라고 이렇게 또 다정하게 박주영 군이 불러주네요.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옥현님 귀여워. 요즘 애들도 저 때가 있었는데 하셨고 그리고 아이고 참 귀엽네요. 똑똑합니다. 정윤성님 그리고 김은님은 똑똑하네요. 이재숙님 어머머머 말의 표현을 왜 저리 잘할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그리고 이소영님 어머나 귀여운 4학년 엄마가 다섯 번째 시킨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엽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해버렸어. 너무나 솔직하게. 이게 아이들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박주영 군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이거는 엄마 드리세요. 엄마 선물이고 주영 군에게는 특별히 수박 주스와 마카롱까지 엎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민갈님 우리 딸 최연소 타이틀 바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어린 애청자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 풍성해지는 라라랜드 전 국민이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국민이 그치 같이 가야지. 홍정아님도 같이 가야지 하셨고 양미수님 안병숙님 천은경님 김미정님 콩디 의리가 있어야죠.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의리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이 2배요. 더블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 봄풀리가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더위에 지친 라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볼 봄풀리의 주제는요. 한여름에 꺼내 듣는 겨울 감성. 겨울 노래 어때요? 그래서 겨울송 풀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노래 많죠?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을 담은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을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다 낱낱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거 처음에는 진짜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견딜만 하네요. 역시 익숙해지니까 모든 게 다 편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장세.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의 주제 무더위를 잊게 하는 겨울 노래 겨울송 플리로 함께합니다. 아우 아우 시원하다. 추운데? 여러분들 겨울을 떠올려 보고 계십니까? 작년 겨울에 이랬습니다. 진짜 추웠습니다. 눈 내리던 거리, 하얀 입김, 그리고 눈 밟는 소리. 진짜 그 생각하니까 춥네요. 이거 효과 좋은데? 듣기만 해도 3도쯤 시원해지는 폭염 탈출 겨울 노래 한 바구니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송 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좋다. 핑클의 화이트.

정혜영님, 얼음꽁님도 신청하셨던 핑클의 화이트에 이어지는 곡은요. 오혜진님, 이상식님, 김미영님, 김대현님, 이윤태님, 3792님, 그리고 노경현님,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리다 온 날 겨울 노래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4179님도 더운 여름에 하얀 겨울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하셨습니다.

3859님, 장영수님, 터보의 스키장에서 원하셨는데 지금 회사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통칩시다. 우리 강정란님, 터보의 회상 추억 돋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터보의 회상 나갑니다.

6637님, 최인숙님, 퇴근 후에 이번 주말 여행 계획 짜는 중인데 시원한 음악 너무 좋네요. 너무 좋지? 겨울 여행 같아요. 켄의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하셨고, 양태성님, 겨울 이야기 켄이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한번 시원한 노래 우리 다 같이 만나보죠. 켄이 노래합니다. 겨울 이야기.

네, 오늘 어우 깜짝이야. 노래를 크게 볼륨을 높이고 들었는데 아, 갑자기 줄이는 걸 깜빡 잊었네요. 무더위를 잊게 하는 겨울 노래, 겨울송 풀리, 오늘 봄풀리 주제였습니다. 핑클의 화이트, 그리고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 그리고 터보의 회상. 많은 분들이 스키장에서 화이트 러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회상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켄의 겨울 이야기, 이렇게 네 곡을 만나봤고요. 우리 김은님은 겨울왕국 OST Let It Go 들어봐야죠 하셨고, 기쁨이님은 겨울 이야기 켄의 노래 어때요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공미주님, 강수지님의 혼자만의 겨울 생각난다 하셨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 하셨고, 그리고 오미지님, 푸른 하늘, 겨울바다, 여름바다가보다 더 낭만적인 겨울바다로 풍덩 빠져보아요. 콩디, 어우, 상상만으로는 겨울바다 퐁당 빠질 수 있죠. 어우, 춥다 추워. 오미지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고혜경님은 잠깐 눈을 감고 지난 겨울을 생각해 봅니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고혜경님. 4864님 안녕하세요. 본연이 저녁밥 준비를 하며 항상 2시간 꽉 채우며 듣고 있습니다. 여름은 밥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매일매일 식당 고민에 빠져 사는 주부인데요. 오늘 저녁은 배추 된장국에 어묵볶음으로 준비했는데 잘 먹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메뉴를 해줬는데 투덜 되겠습니까? 저처럼 땀 흘리며 밥 준비하는 주부들, 시원한 여름 보내고 건강 챙기세요. 저는 여름 노래보다 마음이라도 시원해지도록 DJ덕의 겨울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언니도 여름맞이 잘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4864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863님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선물 쏴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상우님,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던 장나라. 그때 내 청춘도 그 열정도 너무 그립네요. 그때 열정하고 청춘이 그리워. 우리 박상우님. 장나라의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어우, 이 노래 안 띄워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1064님도 장나라의 겨울 이야기 듣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겨울 일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때 주선자는 분명 말했다. 40살이야. 아주 착하고 성실한 독거남이야. 좋다. 그의 첫인상도 마음에 들었다. 눈웃음이 참 예쁜 사람이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1: 아니요. 봄이랑 같이 삽니다. 하하하. 우리 고양이에요, 봄이.
0: 여기 사진 보세요. 예쁘죠? 완전히 천사냥이에요. 휴대폰을 내밀며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넘기는 남편. 사실 나는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동생이 길고양이를 하나 데려오더니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엄마만 고생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얻으려면 보미의 마음부터 얻어야 했다. 처음 보미를 만난 날.
1: 오, 드디어 만나네. 보미,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0: 어후, 눈은 왜 그렇게 매섭고 손톱은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그래도 웃었다. 아, 네가 보미구나.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1: 연애하는 동안 마음에도 없는 추를 몇 박스나 갖다 바쳤는지 모른다.
0: 덕분에 보미와는 제법 친해졌지만 친해진 건 나뿐이었다.
1: 보미는 여전히 남편 바라기. 아니, 남편이 보미 껌딱지였다.
0: 결혼 3년 차 우리 부부는 보미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
1: 어우, 보미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봄이 건강검진 다음 주지? 봄이 사료 바꿨는데 입맛에 안 맞나?
0: 가끔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봄이 집에 얹혀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1: 사건은 지난주에 터졌다.
0: 친정에 가기로 한 주말.
1: 자기야, 봄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2: 아우, 데려가면 되잖아.
1: 장모님 댁에도 고양이가 있잖아. 봄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2: 그러면 봄이 두고 가야지 뭐. 자기가 귀찮게 안 해서 오히려 좋아할걸?
1: 아니, 아픈 애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
0: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1: 뭐? 우리 엄마도 아파.
0: 5초간 정적.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남편 무릎에 앉아있던 봄이 눈도 동그랗게 커졌다.
1: 그러더니
0: 대드는 봄이에게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1: 이게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봄이! 땡!
0: 남편은 쫄았고 그날 봄이는 혼자 집을 봤다. 솔직히 나는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지만 치사하게 나야 봄이야 이 말도 못하겠다. 오늘도 남편 무릎 위에서 여유롭게 그루밍을 하는 봄이를 보며
2: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날까?
0: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오우다.

어떤가에 이어서 박봄의 You and I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사연하고 노래하고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오늘 나라 가족 신은하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에요. 이 봄이가 얄미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날까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 다시 태어나도 남편분하고 함께하고 싶으신가 봐. 우리 은하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우리 김미영님. 부인보다 고양이. 그리고 병숙님은 부인보다 봄이? 와, 배가 밖으로 나온 남편분이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희수님. 봄이 우리 집 냥이 이름은 밤이에요. 완전 개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들어요. 그쵸, 고양이 애교 쓰러지죠, 쓰러져. 또 이선욱님. 우리 동생네 냥이들 이름은 체리, 자두, 망고, 수박이에요. 허, 네 마리예요? 와, 그리고 정경희님은 주객이 전도. 그리고 김미영님은 남편분이 문제네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숙님은 저희도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 집에 저희가 사는 거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듣고 상상만 해도 화딱지가 납니다. 신경민이 화딱지 났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정재영님, 고양이 키우면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져요. 아, 저도 엄청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셨는데 고양이가 생기고 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혼자 두기 조금 안쓰러우셨던가 봐요. 김은님, 오드리하고 시드 집에 잘 있지 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드리하고 시드는 정말 잘 있어요. 우리 시드는 진짜 너무 똑똑해서 제가 하버드생이라고 부캐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시인이에요, 시인. 창밖을 보거나 햇빛을 쬐면서 정말 시인처럼 그렇게 바깥 풍경을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시인 이리 와 그러면 또 쳐다봐요. 아, 그리고 우리 오드리는 여전히 할 말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은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편분도 지금 이 어떤가요를 듣고 계실까요? 저도 한마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끼어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자체는 엄청 존중합니다. 저도.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보면 좀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 남편분께서 봄이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좀 두루두루 챙기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어디 여행을 못 간다?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특성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고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음번에는 고양이 두고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아, 우리 양이 잘 있구나. 우리 봄이 잘 있구나. 이거 아마 아실걸요. 그리고 두 번 또 여행 갈 수 있고 세 번 여행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아내하고도 아내분하고도 아름다운 추억 쌓으셔야 하지 않을까. 두루두루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습니다. 경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샤니가 노래합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490님, 오늘도 저는 라라랜드가 나오는 대구 북구 4번 버스 환승했습니다. 청출 업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버스 기사님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 가는 그 길이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현숙님, 땀 흘리며 저녁 준비하는데요. 이보님의 퉁친다는 말에 웃음 웃음 하셨습니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오은실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신계주님, 콩디 여러분, 콩디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파이팅 마무리 잘하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낮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라라랜드에 청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루틴이며 도파민 뿜뿜입니다. 뽀니 누님의 목소리도 도파민 팡팡 하시면서 2562님 보내주셨고, 전나영님도 보내주셨어요. 전국이 따로 천국이 따로 없다고, 지금 너무 더워서 마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시원하다 하셨습니다. 김정희님, 4500님, 4286님, 민경희님, 박계영님, 스튜디오 안 시원한가요? 너무 춥습니다. 기계 때문에. 그리고 김수진님하고 홍정환님, 김우님, 고혜경님은 새로 오신 유피리님, 그리고 박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또 환영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그 마음을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노래 얼마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원타임의 원러브 띄워드리고요.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그대는 비밀번호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도 곤란하고 또 남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0000이나 1234도 피하는 게 좋다는 그 비밀번호 말이에요. 세상에는 외워야 할 비밀번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기념일이나 가족 생일, 또 차번호 같이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밀번호도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만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숫자와 문자, 부호까지 조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리만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여덟 자리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도 그 많은 비밀번호 중에 하나를 기억해내야 하는 그대를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세상에는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번호가 있듯이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겠죠. 프레디 밴더의 스크린 러브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큼은 비밀스럽게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마음이 맞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팝송도 좋고 샹송, 칸촌에, 재즈,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J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 여름이다 하시면서 여름 잘 보내세요. 야근 중에 잘 듣고 있나요?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QK로 시작해서 R4로 끝나는 그대는 힛 이렇게 웃는 문자 보내주셨고 ED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그대는 또 귀여운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름이에요. 더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더위를 팝스 프리덤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보자고요. 바브 엘츠의 에보니 아이즈, 유리드믹스의 스윗 드림스.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7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리안나의 엄브렐라 들려드릴게요. 2007년은 리안나가 유망주에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도약한 해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노래 엄브렐라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사실 이 곡은 리안나가 아닌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메리 제이 블라이즈에게 먼저 제안되었던 노래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서 리안나에게까지 전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팝 음악 역사에 남을 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의 콕 박히는 엘라 엘라 에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제이지의 랩 피처링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빌보드는 물론이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무려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더 히트를 기록했죠. 들어보죠. 리안나가 부릅니다. 엄브렐라.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리안나의 엄브렐라였습니다. 요즘 여름철 인기 상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살 안 타템입니다. 살 안 타는 아이템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얇은 긴 소매 셔츠, 가벼운 바람막이처럼 살이 타지 않게 햇볕을 막아주는 옷들을 말해요. 예전에는 여름이면 어떻게든 시원하게 입으려고 했고요.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 손 선풍기를 넘어서 선풍기가 내장된 의류까지 등장하고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을 피하고 실내 냉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긴 소매 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계절이 까다로워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름과 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우리 나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겠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여름의 온도를 찾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라니스 모리셋의 Hand in my pocket, 월플라워즈의 One Head Right,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

0: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드리프터즈의 Save the Last Dance Boom입니다.
1: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0: 당신은 그 남자와 어떤 춤이라도 출 수 있어요. 당신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과 포옹하도록 해요. 당신은 그 남자와 매번 미소를 지어도 돼요.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당신 손을 잡는 사람과, 하지만 누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 줄지 잊지 말아요. 그리고 누구의 팔에 안겨야 되는지도요. 그런데 사랑, 마지막 춤은 날 위에 남겨둬요. 난 알아요. 음악이 좋다는 것을. 스파클링 와인처럼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웃고 노래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주지 말아요. 누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 줄지 잊지 말아요. 그리고 누구의 팔에 안겨야 되는지도요. 그러니 내 사랑, 마지막 춤은 날 위에 남겨둬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춤을 춰도 좋아. 하지만 마지막 춤만은 나와 함께 춰줘. 참 쿨하고 여유로운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딕 보머스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목발의 의지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결혼식 날에도 신부가 다른 사람들과 춤추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그 감정이 이 노래의 영감이 되었다고요. 그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생각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네요. 노래 이어드릴게요. 신나는 춤에는 이 노래들도 제격입니다. 리틀 에바의 로크모션, 처비 체커의 Let's Twist Again.

리트레바의 로코모션, 처비체커의 Let's Twist Again 듣고 왔습니다. 크리스티안 카스트로는 애절한 목소리가 일품인 멕시코 가수예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담아낸 노래가 있습니다. Después de ti, 당신 다음엔 무엇이 하고요. 스웨덴 그룹 보 카스파레스 오르케스타르 노래 이어드리죠. 운단 차그 예외.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Das Pues de Dike, 당신 다음엔 무엇이? 보 카스파르스 오르케스타르의 운단타그 예외 듣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상대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예쁘게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 곁에서 유쾌한 시간 보내시고요. 문득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칼라미 바드와 셀린 디온,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곡이에요. Love Lights the World 그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0: 깊게 새겨지기 때문인데요. 궁금하네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10대는 어땠나요? 마음속 BGM처럼 남아있는 잊지 못할 추억의 노래도 하나쯤 갖고 계시죠?
1: 그러니까

0: 어때?
1: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킥플립 처음 불러보는 노래였습니다. 10대에는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오픈 이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음악뿐인가요? 10대 때 들었던 일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 다 또렷하게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10대 때 박효신의 입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하면은 이 또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박효신의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10대가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딥한 노래예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4학년 때 정말 학교에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오빠는 졸업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그 오빠가 저를 좀 가지고 논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저랑 막 사귈 것처럼 하다가 뭐 막 유언아 넌 너무 어려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여지를 줬다가 막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에잇!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저의 첫 그 이별도 아니죠. 짝사랑의 실패에 대한 실연, 실연의 아픔을 박효신의 괜찮아라는 노래로 달랬습니다.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듣는 곡입니다. 그래서 박효신이란 가수는 저한테 참 특별한 가수예요. 여러분들은 10대 때 들었던 노래들 기억나세요? 10대 때 좀 이런 저처럼 어떤 사연과 연관지어서 들었던 노래들은 아무래도 계속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노래들 어떤 곡들이 있을지 오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데이식스 예뻤어 듣고 왔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의 사연들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새싹분이십니다. 1025님 반갑습니다. 투잡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5시에 딱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서 쉬다가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주간 택배 배송하러 갑니다. 택배 기사라서 계속 이어서 듣지는 못하지만 차에서 운전하는 동안에는 89.1 고정으로 틀어놓고 있어요. 종종 문자 보낼게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1025님 아우 5시에 퇴근하시고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주간 택배 배송까지. 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1025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셨죠? 아, 걱정이 돼서 그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1025님 비롯해서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택배기사님들, 뭐 버스기사님들, 지하철기사님들, 모든 기사님들, 그리고 운전 일하러 가시는 분들 힘낼 수 있도록 더더더 밝은 느낌, 밝은 에너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5님 파이팅! 아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아셨죠? 저희 상쾌한 아침이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용님께서는요. 안녕 유원씨. 우리 집 신랑 허씨라서 허씨만 나오면 역시 크크 이럽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쵸. 허씨들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제 주변에도 이게 은근 허씨가 많지 않는데 요즘에 최근에 저 7시 뉴스를 하는데 보도국에 PD님도 허씨시고요. 기자님도 허씨가 많이 출연을 이제 예, 리포트를 쓰시는데 그래서 항상 이 허씨들이 참 영특해서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씨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저는 김혜허씨인데 우리 미용님 신랑분은 어디 허씨실까요? 두 개인가? 밖에 없다 하던데. 아무튼 허씨는 짱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조지의 보트.

자이언티 양화대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조지의 노래 보트였습니다. 1370님. 8년 다닌 회사를 올해 안에 퇴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를 그동안 예뻐해 주신 대표님에게 죄송해서 잠이 안 와요. 되게 이런 문자 오랜만이다. 뭔가 항상 화가 가득한 뭔가 이 회사 얘기하면은 뭐 선배 부장님이 이거 해가지고 짜증났어요. 대표님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문자 보다가 그동안 예뻐해 주신 대표님한테 죄송해서 잠이 안 온대. 진짜 이것도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나저나 8년 다니셨어. 뭔가 정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잠이 안 오면 안 되죠. 잠 오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캐모마일 차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캐모마일이 수면에 좋대요. 1370님.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1370님 이런 예쁜 마음을 알게 되시면 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음 표현을 뭐 직접 말씀드리기 좀 뭐하면은 뭐 간단한 편지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감동받지 않을까요? 4448님. 저 약간 설렜어요. 회사 입구에서 낯선 남자분이 제가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살짝 당황해서 삐그덕거리느라 목례도 안 해서 죄송하고 답답해요. 진짜요? 이러면 설레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슝 가잖아요. 그냥 뭐 뒤에 누가 오는지 마는지 그냥 난 나의 갈 길을 간다 하고 가는데 들어올 때까지 문 잡아주는 거 이거 흔치 않은데 한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남자분 오실 때까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찾지? 저도 막 당황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4448님처럼 좀 삐걱삐걱 되는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떨리니까 부끄러우니까 한번 제 2의 기회를 노려보시면서 비슷한 시간에 한번 그 근처에서 서성서성 거리 보시기라도 하세요. 흔치 않아요, 요즘 그런 사람. 그쵸? 오랜만에 설레네요. 훈훈한 문자 2개. 1370님, 4448님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웨이크업!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정이현님, 딸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인기 1위 했다고 자랑하네요. 아주 콧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조그만 게 외모에 엄청 신경 써요. 공주병 걸리는 건 아닌가 몰라.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브의 키치 신청합니다. 오, 인기 1위! 태권도 학원이면은 이제 남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인기 1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콧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만 한데요? 공주병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현님 아이와 함께 들으시라고 아이브의 키치 들려드릴게요.

모닝러들 모여라. 아, 하기 전에 놀라셨죠 여러분? 아니 아 어떡해요. 이 식디의 가르침을 받아서 웨이크업 댄스를 이렇게 조금 까불면서 앞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의 너무 이 차분하고 제가 그래도 엄청 차분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깜짝 놀라고 아 왜 이렇게 까부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저의 혼신을 다한 노력입니다. 운동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인증 사연들 언제든지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박혜진님, 오랜만에 공원에서 아침 런 했어요. 공원 중앙에 모여서 체조하시는 중년의 아주머니들, 음악 들으며 뛰는 분,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 상쾌한 공기와 나무 사이사이로 맡는 풀냄새 다 그대로네요. 오, 완전 감성적인 문자다. 그쵸? 맞아요. 이런 공원의 풍경들이 참 힐링이 될 때가 많죠. 아,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내가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공원에 가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런 잘하고 오셨고요. 1934님께서는요. 햄디, 저도 드디어 운동 인증 타임에 인증샷 보내요. 라디오 들으면서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100번은 외친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이 운동 1일 차입니다. 앞으로 햄디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운동할게요. 파이팅! 하시면서 사진도 첨부해 주셨네요. 그쵸. 이게 은근 우리 미라클 운동러들 상하 가족분들 보면은 자극받는 게 있다니까요. 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서로 저한테도 좋고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도 좋고 1933님께도 좋고 한 것 같습니다.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게 쭉쭉쭉 함께 합시다. 소개해드린 박혜진님, 1933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에스파 스파이시 듣고 올게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1: 여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저희가 일정이 안 돼서요. 아, 네, 에, 네, 네. 에.
0: 어, 뭐야? 아니, 우리 아니라... 신님 누구랑 통화하길래 저러는 거지?
1: 아,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0: 야, 진지야, 누군데 그래?
1: 선배님, 회계팀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서요. 당장 오늘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0: 뭐야, 우리한테 맡겨놨어? 야, 누가 그래?
1: 회계팀의 김주임님이요.
0: 아, 장난하나 진짜. 젠지, 내가 해결할게.
2: 여보세요?
0: 아, 네, 김주인님 안녕하세요. 저 상하팀 허유원인데요. 저희 신입사원한테 자료 요청하셨던데 이거 오늘 안에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보내드릴게요.
2: 내일 모레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0: 근데 저희도 내부 일정 때문에 오늘은 못 드려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사정이잖아요. 저희는 오늘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0: 아, 그쪽 사정. 김주인님,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2: 제가요? 아니 저는 지금 굉장히 교양 있게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0: 저기요, 김주임님.
1: 선배님, 전화기 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선배님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0: 야, 젠지야, 아, 왜 그래? 내가 할게.
1: 지금 교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내 교양입니다.
0: 아, 젠지야, 진정하고 소리 좀 낮춰.
1: 이게 내 교양이라고요, 교양.

0: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들려드렸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쥐도 궁지에 몰리며 문다였습니다. 확자기 아나운서 네. 쥐가 아닌데?
1: 교양입니다.
0: 쥐가 아니라 설킹이 설킹이 무서워요 무서워 아이고
1: 아유 젠지가 많이 화가 났나봐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조용히 있는 사람일수록 만만해 보인다고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법입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참고 참 다가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1: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네, 뭔가 참고 참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1: 근데 뭔가 좀 터지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약간 긁히는 포인트?
0: 저요? 네. 저는 이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항상 긁히는데요. 근데 은근히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는 또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방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 업무도 하고 뭐 다양한 한국어 업무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부 거래처랑 그 소통을 할 일이 꽤 있어요. 한국어 포스터를 만들 때.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이제 약속한 기한보다 자꾸 늦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좋게 아, 저 이날까지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언제 완성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다가 잠수를 타시거나 가끔 아예 정말 늦게 들어오실 때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터질 일이 없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이 젠지처럼 막
1: 지나 잘하지.
0: 예, 뭐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회에서는 네. 제가 아, 근데... 또 저희가 4년 차 아닙니까?
1: 아닙니까?
0: 4년 차 아닙니까? 사회생활
1: 뭡니까 갑자기?
0: 네, 만렙이 됐다고요 이제.
1: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터질 일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네. 뭐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0: 그러니까요.
1: 그런 용기.
0: 아니, 근데 가끔
1: 이지 않고서야
0: 그 사연들 들어보면은 이제 맨정신은 이렇게 안 하는데 술 마시고 네, 술 마시고 이제 술 기운에 들이박는다든지 그런 것
1: 회식 자리에서 그런 건 있죠.
0: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저는 잘 안 긁히거든요.
0: 네.
1: 원래 멘탈이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라 안 그러는데
0: 네.
1: 예전에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닐 때 그때는 워낙 또 이직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더 큰 데로 옮기는 게 이제 뭐 좀 희망사항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같이 면접을 본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있었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근데 그분은 이직에 성공을 하고
0: 네.
1: 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쓰린 마음을 안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0: 슬퍼.
1: 그거를 다른 선배들이 안 거죠.
0: 네.
1: 그래서 저 지나갈 때마다 어이 패배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이직을 하려고 했다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0: 네.
1: 그렇게 약간 비아냥대면서 가니까 그게 엄청 긁히더라고요.
0: 긁히지 어떻겠어요.
1: 어이 패배자 어이.

0: 너는 다음 달에도 있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내가 진짜 빨리 나가고 만다.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뭐라고는 안 하고.
0: 뭐라고 못하죠. 어떻게 해요?
1: 와, 진짜? 저 같았으면 한마디 해요.
0: 뭐라고요?
1: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선배님 이렇게 한마디 할것 같아요.
0: 기존에 있는 회사를 어쨌든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기도 좀 그렇죠.
1: 아, 근데 멘탈이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그 강아지들도 보면은 조그만 치와와 같은 애들이 왕왕왕 이렇게 짖고 커다란 대형견 같은 애들 오히려 이렇게 다 되게 차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철규 아나운서 좀 멘탈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련이 된 사람들은 잘 안 긁히고 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0: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잘 안 긁혔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딱 네. 유일하게 긁혔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그거는 누구라도 긁힐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 치와와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속상하죠, 선배님. 너무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0: 그리고 저는 뭐 보름 뒤에 바로 이직했어요.
1: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0: 그래, 다른 데 와서 이직했어요, 뭐. 네. 그래서. 뭐 중이 싫으면 어떡해요. 뭐 저리 떠나나 중이 떠나야죠. 뭐.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긁히는 순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처럼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긁히지 않는 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저보다는 박철규 아나운서의 방법을 따라하시는 걸로. 오늘도 뭐, 고맙습니다.
0: 무슨 방법인데요? 뭘 따라하라고요?
1: 대인배 방법. 소인배 아. 치와와 말고 대형견 방법.
0: 아, 대형견 처럼 하라고? 네,
1: 대형견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아비치의 Wake Me Up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안녕히 계세요.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나얼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 부른 Sad Caf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지금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고 있고요.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8km 정도 꽉 막혀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지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일산 진입로 갓길에서도 사고 났고요. 이후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나를 지켜줄 너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내게 자신 없는 듯 네 사랑을 감추며 돌아서지 마. 불안한 네 미래도 앞선 걱정일 뿐이야. 좀 더 나은 모습의 네가 되길 바라는 욕심은 없어. 지금의 사랑이면 난 정말 행복해. 핑클의 영원한 사랑 중에서 7월 14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치 않는 애청을 약속받고 싶은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2793님 출석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수경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어젯밤도 잘 주무셨나요? 그럼요. 물론 에어컨 없이는 잘 잘 수 있었나 싶긴 하지만 잘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김수경님은 편히 주무셨나요? 이여성님,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살짝 덜 더운 듯해요. 경아님 목소리로 힐링하며 출근합니다 하셨네요. 뭐 에어컨 없이는 잘 잘 수 없었다 얘기한 사람으로서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죠. 더운 게 맞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예전보다는 좀 살짝 덜 덥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9785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장숙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습도는 높지만 참고 열심히 아침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이성호님, 우아조를 들으면서 오늘도 더위 이겨볼게요. 근데 여긴 경산이에요. 경프리카.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에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31도까지 올라간다네요.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지명의 앞글자 뒤에 다 프리카가 붙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30도

타오가 다 웃돌더라고요. 모두 더위 대비 잘 하세요. 허승희님, 8시 20분인 줄 잘못 보고 정말 스프링 날아오르듯 벌떡 일어나서 아이 깨우고 세수하고 나와서 다시 시계 봤더니 6시 20분. 우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이디. 와, 이래 어쩌나요. 저 예전에 저를 좀 보는 것 같네요. 저 아침에 이렇게 항상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와, 그 시간대에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몸이 왜 완전히 긴장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일어났는데, 아, 그 시간이 아니었고 그 심정 충분히 알죠. 허승희님, 그 쿵쾅거리는 심장 잘 가라앉히시고 이제 우아주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 받고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아이에게 톡으로 언제 와? 많이 물어볼 것 같다. 자꾸 자리 비우는 상사에게 전화 걸어서 어디 계세요? 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많이 할 것 같은 말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이소라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이흥수님, 평생 직장 생활을 해온 우리 오빠 이흥식, 평생 워킹맘으로 달려온 우리 언니 이현남의 퇴직을 축하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언니 오빠의 제2의 삶을 막둥이가 응원합니다. 4213님,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구에서 수시로 살수차 운행하며 도로 열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생일인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했거든요. 동준아, 나도 생일이지만 너도 생일 진짜 축하한다. 7087님, 막내 조카 변성민 어린이의 10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등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성민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작은 이모가 생일 정말 축하해.

이민자님, 어려서부터 키워온 우리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과학 토론 대회 학교 대표로 뽑혔습니다. 학교 대표가 된 거 축하합니다. 7월 25일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달달한 팝 아침에 좋다고 박영수님이 같이 들으시면서 사연 남겨주셨네요. Endless Love, 다이애나 존스,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

지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6241님 신청곡이었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축하할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준님,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우아족 가족분들 덥고 습해도 마음만은 뽀송한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주셨는데요. 잠기게 좀 들렸다면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목을 푼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민님,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출첵합니다. 아유, 하루 일찍 시작하셨네요. 혹시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직은 그래도 러시아워 좀 전이니까 앉아서 출근하고 계시려나요? 김유희님, 어제는 에어컨이 냉풍이 안 나와서 저녁 내 고생했네요. 너무 피곤한 화요일 아침이에요. 에어컨 어쩌죠? AS 신청은 하셨나요? 기사님 빨리 방문하셔야 할 텐데. 아,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게 요즘 좀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요. 902사님, 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약간은 후텁지근한 날씨네요. 출근 준비하는 막내딸 위에 달걀도 삶고 고구마도 굽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딸아, 다 먹고 출근하렴 하고 아침 풍경 보내주셨네요. 김연아님 신청곡 함께 듣죠. 이상은 비밀의 화원.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새 집을 몇 개 사서 회사 앞 나무들 여기저기에 걸어놨는데 그새 새 집 하나에 새 한 마리가 입주를 했다. 지프로 엮은 듯한 타원형의 공 모양 새 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안에 자리 잡고 이쪽을 보고 있는 작은 새.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깃털이 신비로운 새다. 다른 새 집에도 곧 주인이 생기고 아침 저녁으로 맑은 목소리로 울겠지. 나무들 사이사이에서 새들이 우는 여름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신입 식구가 된 작은 새를 바라본다. 집세를 받지 않을 테니 알콩달콩 새끼 많이 낳고 잘 살기를 기원하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네요. 영화 오빠 생각 중에서 설린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즐거운 나의 집, 친구와 함께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128님이 향수를 불러오는 선곡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아까 즐거운 나의 집 나오는 부분에서는 약간 저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의 청량하고 순수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5802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나무들이 많은 회사인 것도 아주 멋진데, 뾰로롱, 뾰로롱, 새들이 우는 근무 환경이라니. 아, 아주 청정한 느낌이죠. 장숙자님, 우리 언니네 처마 밑에도 매년 새집 짓고 알을 낳고 새끼가 다 크면 온 가족이 날아가는데 정말 이뻐요 하셨네요. 또 안희로님 역시 안희로님 건물 주시네요. 부럽네요 하고 아주 위트 있는 답을 주셨네요. 다른 새들의 입주 소식도 5802님 차차 전해주세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할지 최다 발언 멘트 알려주세요. 김미경님,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야 매일 만나죠. 사연을 자주 보내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모두들 더운 여름 잘 보냅시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을 이렇게 쌓아나 가시자고요. 고맙습니다. 8559님, 50대 후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막내 아들이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온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응원해 주세요. 내일이 제 생일인데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고생하고 있을 남편도 걱정되고, 제발 우리 가족에게 행운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는 게왜 이리 힘들까요?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일주일이나 지금 대학병원에 있다고 그 아드님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검사 결과 나온다니까 좋은 결과 받으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생일을 환하게 맞이하실 어떤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소식도 전해주세요. 김선아님, 대구는 아직 비는 안 오는데 하늘이 흐리네요. 오늘은 우산 챙겨 외출해야겠어요. 다들 우산 챙기세요 하셨어요. 오늘 거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하시는 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 모두 모두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밖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비 때문에 힘겨우실 텐데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될말 만나볼게요. 파란의 첫사랑 이어지는 곡은 샤이니의 눈은 너무 예뻐.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실까요? 4794님, 선풍기 언제 오지? 언제 오냐고! 이 말을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그저께 우리 집 선풍기 두 대가 동시에 고장났어요. 아마 하루 종일 틀어놔서 선풍기가 병이 났나 봐요. 온라인으로 새 선풍기를 주문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와야 선풍기야! 어머! 한창 써야 할 때 꼭 고장이 난다니까요. 그제 주문하셨으면 오늘은 오지 않을까요? 7986님,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제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25년 사업실적 조사해요. 조사 다니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덕분에 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할 말은 안녕하세요, 김재시 경제총조사원입니다 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서연님, 어디로 가요? 이 말이요. 어제 운전주행 시험 연습하는데 길을 잘 몰라서 이 말만 반복했어요. 오늘도 주행 연습 있는데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길치라 큰일이에요. 야, 이 긴장과 스쳐가는 많은 생각이 몽땅 담겨있는 한 문장이네요. 어디로 가요? 오늘도 주행 연습 응원드립니다. 김수현님, 오늘 가장 많이 할 말은 아 따가워입니다. 주말에 아이와 물놀이 갔다가 다리에 햇빛 화상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벗을 때, 약 바를 때마다 아 따가워를 연발하고 있어요. 진짜 따가워요. 아이고. 우아미님, 저희 아이 성적으로 여기 지원해도 될까요? 이 성적으로 여기 서류 통과될까요? 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성적, 성적, 성적. 고3 아이를 둔 엄마로서 진학 상담을 가는데 하루 종일 성적 얘기만 하겠죠. 아이고, 수험생과 또 그 가족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주세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쏘리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언제나 함께 KBS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안병숙 님이 지금 우아조를 같이 듣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신청해 주셨어요.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수도권에서는 장맛비가 시작되는데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구리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천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

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남이천하대목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호법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한 번에 10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thing was there to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유명한 곡인 만큼 이 곡을 소재로 한 아재 개그도 있죠. 빅뱅이 가장 잘 내는 동물 소리는 뭘까요? 가 그것인데요. 뭘까요? 노래에 나오는 영어 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암소 소리, 2번 개천의 용 소리, 3번 황새 따라간 뱁새 소리.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빅뱅이 가장 잘 내는 동물 소리는 뭘까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라는 가사에 답이 있어요. 1번 I'm so sorry, 2번 개천의 용 소리, 3번 황새 따라간 뱁새 소리.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0,000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0,000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0,000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7: 핏.
6: 눈 뜨자마자
7: 핏.
6: 아이와 함께
7: 핏.
6: 식사 전에
7: 핏.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이 노래 다 알지? 빅뱅의 거짓말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빅뱅이 가장 잘 내는 동물 소리는 뭘까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셨죠? 오늘의 정답 1번 I'm so sorry 입니다. 아, 저 이런 개그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전 이런 아재 개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아재가 아닌 걸로. 그리고 진짜 암소 소리는 뭐예요? 뭐지? 음매는 모든 소는 공통인가요? 지금 잠깐 갑자기 헷갈리고 있어요. 이동욱님, 1번 암소 소리. 그럼 비가 자기소개할 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비야. 아, 이게 뭐야. 정말 세상에 아재들도 다 몰려오시겠어. 김성철님, 1번 암소소리. 원빈이 타고 다니는 말은? 웃기지 마. 아유, 이거. 아유, 지금 전국에 아재들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송혜진님, 윙윙거리는 모기소리 못 참겠어요. 아우, 요즘 모기 있나요? 유민철님, 1번 암소소리 정답 보내주셨고요. 4777님, 1번 암소소리. 전 암소소리 아니고 염소소리를 잘 냅니다. 특히 긴장하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더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김현웅님, 1번 암소소리. 근데 암소소리는 수소소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암소소리와 수소소리가 다른가?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입안에서 맴도는 그 노래, 오늘 꼭 듣고 싶은 그 노래 보내주세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박성우님, 세차장 출근 후 우아조와 함께 마음 다 잡아봅니다. 더운 날 모두들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네요. 파이팅! 이현주님, 내일 초복이라 닭 두 마리 주문해놨어요. 다들 영양 보충해서 더위 이겨내세요. 벌써 내일인가요? 초복이? 이현주님 준비성 철저하신데요. 내일 몸보신 메뉴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7142님, 바쁜 아침 출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네요. 덥고 습하고 푹푹 찌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맞아요. 정말 이런 날 특히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김민수님, 곤지암 전원주택 사는 언니 집에 친구랑 놀러가서 마당 테크에서 맛난 거 먹기로 했어요. 덥겠지만 그래도 좋아요. 전원 풍경과 함께 테크에서 드시는 거면 뭔가 구워 드시려나요?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으려나? 9714님, 안녕하세요 경화언니. 친구랑 두쫑쿠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경화님께 자랑하려고 올립니다. 조금 더럽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자랑만 하면 어떡해. 제 입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걸 자랑만 하면 어떡해요. 우리 9714님 강원도의 고이 우아조 가족이거든요. 아, 이것저것 정말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 많은 고이 학생인데 아,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네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내준 사진에는요 이거 판매하는 가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더러워요. 그 초코 가루가 좀 뿌려지다 보니까 그게 좀 널려있는 거 빼놓고는 야 이거 정말 보통 손재주가 아닌데요 9714님. 그리고 또 많이 주변에 사람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또 만들었겠죠. 마음 씀씀이도 참 예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I could have loved you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Forever Young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아재가 아직 계시는군요. 아주 게시판에. 7538님, 소가 국어라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소가 국어라면? 우거지. 소가 노래하면? 서성이래요. 서성. 아재 개그 가끔은 재미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7538님. 그리고 공은지님이 초복, 중복, 말복 날짜를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네요. 초복은 내일 7월 15일이고 중복은 10일 뒤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네요. 20일 뒤. 아, 이번이 월복인가 봅니다. 10일 뒤가 아니라 21일 뒤가 말복이네요. 정리해서 올립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037님, 언니 안녕하세요. 한 달 반 정도 쉬다가 카페 알바 취업했어요. 애기 엄마라 파트타임이 딱이더라고요. 첫 출근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아, 육아도 하시고 이제 알바도 하시고 첫 출근 파이팅입니다. 김진홍님, 요즘 7년 만에 수영 다녀요. 기초반부터 다시 시작이지만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수영 가방 싸서 출근합니다. 아우, 두근두근. 출발하시기 전부터 그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무더운 날에 더 즐겁게 하시겠는데요. 5022님, 오늘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이에요. 집이 더워서 일찍 나왔어요. 요즘은 출근이 너무 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 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와, 성취감도 느끼시고 자아실현도 하시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사연에 같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502님, 좋은 날 계속 쭉 이어가십시오. 6944님, 어제 가게 정기 휴무였거든요. 덕분에 오늘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울산 동구는 그래도 바닷가가 있어 좀 시원해요 하셨어요. 근처가 바로 바닷가시군요. 장지혜님, 엄마가 오늘 학교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가요, 엄마? 듣고 있죠? 저 이러다 지각이에요 하고 라디오에 얘기를 하셔서 아유, 엄마! 엄마한테 지금 얘기하셔야지, 빨리! 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소 시리즈 계속됩니다. 황희성님, 소가 울면? 여러분, 소가 울면? 웅! 이래요. 아, 정말 이 아재 개그에 웃는 제가 너무. 아, 제가 진짜 민망하면서도 재밌네요. 오늘 꼭이 노래, 여러분의 간절한 선택을 받은 그 곡들은요? 오인수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쿨의 슬퍼하려 지기 전에. 아, 정말 아재 개그에 이어서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려 지기 전에를 신청해 주셨는데 정정해 드리면서 노래 전해 드립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이정혜님 신청곡이에요. EOS의 넌 남이 아냐.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이 시간 비어있는 선곡표 여러분 추천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전상환님 신청곡이에요. URI의 You and I.

잠깐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번 곡은 4520님 오늘도 씩씩하게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7895님이 파란 하늘 보니 바다로 떠나고 싶지만 현생 가는 중입니다. 나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일까요? 하셨네요. 노래 들으시면서 그 파라다이스 찾아보시죠. 팀엑스 파라다이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수도권에는 장맛비가 시작되는데 중부는 밤사이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면 모든 게 낯설죠. 동네 길도 낯설고 버스 노선도 새로 기억해야 되고요. 어떤 가게 물건이 더 저렴한지, 맛있는 집은 어딘지, 산책하기 좋은 길은 또 어딘지 이것저것 파악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훅 더워져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적응력은 대단해서요. 그래,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하지. 화통하게 받아들이면서 잘 견디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요즘입니다. 얼음 꽝꽝 얼린 물병도 하나 챙기고 일하는 중간중간 좀 더 자주 쉬어주고,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열받는 생각은 하지 말고요. 시원한 노래 한 자락 들으면서 뜨거운 여름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